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에 셰라 몽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난 차라 용정 체 서동 효 튠나 수부로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 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0: nilu khar chin chu
1: em ji yau de xie gu mei tong wei duo lian ne zang ma zao zao xi zang ma su su ge zhi yu zao zhu tu yu la zhu mu tu bei yu xi yao zhu tu da yao zhu mu tu ba men zhu xiao xi bei yu xi yi ne em ji zhe ma da ne bei wo ne xie na MG 사이디 혼주 김상가 저와주였듯이 재산 MG 농주 쇼유니 잠시 교마슬라 지슈치 교마시 심리 유그 잠마샤바 배수 쇼시 뒤남이야 다르다 심리 유그 고고 유베 밀라 저람체 도비나 MG 킨트 송도시
0: 你我是别王亚明，俺们今天这天天吃着的瓜。
1: 亚叔。

0: catch me.
1: Does catch.
0: Go. Yeah. Yeah. Yeah. Sure. Sure.
1: Sure. 같이 님 봐.
0: 님도 되다 저 고시. 멍고 그네 편 도마다. 내가 나시오. 장제 도숨 주다 싶으라 소시. 교스테 님 걸다. 쇼. 이다.
1: 야. 우리 좀 진짜 치고 싶이.
0: 쇼쇼 쇼. 여자. 이다. 어야. 야, 랑가 띠야. 야, 띠시. 띠. 띠. 야. 그지도. 저 신스웨.

0: 아무라 디 왕황게 기라는 유베 신도리.
1: 지 류페게 난수다야 먹고유 아무라 진짜 취할니 여마리스 치자 연신도 수입도스니유 피랑 간교 자기 여매는데 쇼이
2: 야죠 아 페페
0: 응
2: 아멘간에 되니 돈도 네베 칼라키 용구이베
0: 기랑 디베 타이 아무라
2: 장게 수베
1: 니 수메 류페게 수스
2: 어찌 니 피 수수에 첸드 조스 더히 小正
3: Hello
2: Pops Kishida
3: Liz
0: 汤水要可对信不是我呀你要不了了你要老在地家出要我谁就赢我知道
1: Liz 他见哪
2: 这么那么对信不是可以 出事的
0: 信不得完了
2: 我那是不是拉肚？哦，汤水啊，可对是不是？王黄爱俺乐趣，没让俺那家米，他的天然了，你也老是个家厨师也退休要么子，你菜还是说过去那抢手不赢的。嗯，是不得多，一年跑二十不多是农场下。
0: 那，阿在成了。
2: 阿七，小陈给当嘛是，来个些拉多不？对的。 랑게 수익을 굳이 총각나네 시동 강요시다 교수치 나는 민두고
0: 인치 탄도 좋으러 벨라
2: 지 심무도 탕 정청 마주비에
1: 교 아차라 교수도 교교
0: 용아 정리하람 사용고
1: 差不多你让大考察进这么这些我算不出一年年不然可对的这样的其他你的这话的年不然今年开两个月的说事情我真心啊你考上对没多接着你也搞不马前面我这个月去年搞不没你好可是他见哪我那钱呢 刘飞，我那个，俺是那个啥子用事？
4: 多了，多谢了，我们是。对，兄弟，俺们这钱好多啊，没拿给别的吃的。

0: karche so dungshi yaw ra min duwa khalash ge ba ngamda de che go ya duwe
1: ngamda kharche ose nyudru chung la bo je langa tokcha sip tu
0: o menga ti da rang po yug menga gi gyagyo chab chis duwa
1: gyagyo dang chu de le che yine kham bu ying bo do moran khaba ge ba chung e
0: ge me ga zo chi de wa sam chu
1: moran sang ga khaba yure
0: che chu kana yu gi chi
1: o ji chi ze che me ba
0: kon su menga gi app ngen che na den sing shu wo
2: Sini Chichu, nga nega nala tsega shu sila ba.
0: Amchi Lula, neba di changgo shibchi nga yisigi, yamen kiranga sisi nanda.
2: Kwa nas tangdu.
3: Amchi Lula, nga changgo da chogol nga su shibchi tangi.
2: Ya nga changgo nga du, chogol nga du.
3: Tsamu nga gila.
2: Di nas tangdu gui.
3: A da zishdu.
2: Chena di?
3: Oze.
0: Kinti chibchi?
2: Di nas tangdu gui.
3: Oze.
2: Di nas tangdu gui.
3: Da zi nga gila.
1: Ma, mucha na chukibchi chubi nga barba.
3: Da ina nasa shibchi tangi.
2: Ning na dan du.
0: 也真不去年才一个这就当这些这不年才给个学他现在俺们进来我的小林黑色的那么啊随便洗不去的没多没事俺们进来俺爸是给个出的没准啊英语大家还是念吧是给嗯爹爹俩舅舅
4: 엄지라, 가산 계란게 메디 컨트롤 동굴을 쏘봐. 내 배치시샤.
2: 장게 지그리 쌈지. 네 쟁아 금종한테 제유. 대도다. 대도가. 님지리 지부지. 원세 세사 손 던주리. 조 동바마 동라.
4: 문내리샤. 터체나.
2: 개엄마시.
4: 엄지루라. 네 정아베 네베 낭다미 도맹간에 된거 있으기.
2: 네베 낭다미 도선 낭다 요마리. 낭다 유드미 네 셰바니 주시. 원리 링리. 녹시 코나라. 발리 반교데 망아. 녹시 뉴다 최샤.
0: 레스. 오늘 계란이 이르도
1: 엄지라
2: 응
1: 니가 아버지가 도르 쉽던 게 근처 저래라
2: 도르던 게 쟤는 성주 상시 세바 바스까지 조바닥제 저우시
1: 이네 로봇한다 어제 여시 다른 곳이 싫다
2: 어제 여리 쟤는 얘네 영재 가시가 어제 멤버스에 주리
1: 타그라 어제 여배 로봇이 내다 접시부도 Turtambay maze kirti mungshegi. Di chuya yorbe la.
2: Di budo yonje kiranige nga gabuti zhi yuwe. Yida, yida, yida. Yida, palin a. Nye shi. Sangandi jindage suybe. Sibin doz lubi na shibu shibu zhi yorda. Sibin di.
0: Nye gogu bangu shi yu.
2: La sor shi. Nye ki zo shi.
0: 上岸地徒步通别接了地空通别徒步天走能度大开有吗是好嘞第二天开始接近徒步萨地面中家里妇女领起接近徒步你也让做谢货而且呀主人全的民都你打浪式列扎的汉堡塞街我能考考面民都啊那只是啊没什么送能够接近谢街哼有啊把接近谢没有常过谢球
2: 俺安康那团别接了可多点小学菜啊养不赢的而且早晚的气味现在边把起年纪而且得多么久大哥你你塞不塞边的你大爷大俺全没吃了你大
0: 就路易让安康明安那团接可多明安店养别
2: 嗯
0: 就是我等着今天看这妹妹
2: 嗯俺没现在日本没这么年没这嘿嘿嘿嘿嗯
1: 俺我那孙哥提出让给自动的气度流动蒙古顶这茄子啊看我多生病哈哈嗯给了给了我那天吃的这边也赢了俺是那孙子拿我了吧你也看得天蒙古切皮我这么也不说咋血皮又没着啊这嗯给足了你就给让给看出来嗯俺看那看拆不着吧
0: 天没有事，嗯，
1: 等到这话一完，嗯，
0: 陆爷爷，你到安康面看去，这次的代表马车定位来罗伊，创造了你大的事，天蒙古队接的是的。
1: 这个没，
0: 都没事，是的。地矿个大话的，人家都到买哈顿的卡巴吉维印度到去，建筑了卡巴吉维印度。
2: 马上，马上，你让谁？上个电脑你不住睡不着的，睡不着的，你俺也别的接下多少个。
1: 跟你说，俺今天晚上现在到大家去。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겐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기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크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기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호인교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쇼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 민비 주람 토르와 신비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침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고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꾸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튜도도 면주 치고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다 툭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다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밤 로게급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유마치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 꾸 랑을 국송라 쇼게 꾸 랑세니가 펜라 디탕 용투

0: 구경마도다 다가돼
1: 지름이야 그래 그지 제비
0: 허로조 내 대유고를 용샤 소고마 대부총자 마주맹가를 따가 용배 남파를 국지지 내 좀줄래 주총샤
1: 사실 근데 사와겹도
0: 허로조 내
1: 당구 림내 캡샤스 나도 당세 허로조 내 집에
0: 다른 쇼가 생겨나 사실 비게 좀 시베 지름이 년도 당샤
1: 예 시죠 네 왜 니 그래도
0: 마수이샤 操了姐姐,得是姐姐 懂得追难过 你也得能够送人去个乌仓美的生意
1: 郭姐姐,我要懂的
0: 给请马戏 你也觉得吧
1: 有马戏? 其实你们就哪里特别的让就给他去通马戏
0: 你也有吧
1: 郭姐的 你也先把女人当过
0: 让给俺一起求的,得就是
1: 小雀 你往左点家里一身去了，阿、啊、弟。

0: 오야미 고조가
1: 내부도 루부도 닌스 가샤 남사 샤쇼 제구이 지부가 나게 예인
0: 장게 용부도 구이
1: 내 기랑 성대 쉬죠
0: 내 고다 니에세나 샤쇼 드랑게 쟤네 용부도 구이 쓰기

0: 부로 간주제죠 용아 야
1: 부디 미협 잡았어
2: 같이 있나
1: 죽어갈 얘가 지금도
2: 콘서 연결했으려고
0: 하려고다 동부로사사 니고시
2: 지금 마도 연구를 벨 단도 루토스 좀 말해 마도 연구 이미 두수 재생 말해
0: 안 되잖아 응 두성 과발레도
1: 주바제 우리 용아 시사 내고 올리자샷

0: 저거 당하라니 죽을 하승아 고제대 교시 디네 제주다제 제도야 매자 총기나르게 교시 키시 네 좀 해비나 나라니 마 되야 요것이 키시 네 좀 유비나 진보 자르 손나 디제지 유뉴이 매니에 심었어 디기 대비 초화지 장게 타보도 쌈 타보도 지화치 타는 밀름 나리에 다야기 디기 초화지 上了龙卷前永卓有戏那么将死下打龙卷前突击一年路不脱变了怎么没有钱死他能阿里没有钱养你个都
1: 유엽치다. 어, 주디 튼스.
2: 돈도도 쥐가 쥐도.
3: 시장아, 망쥐래 감쥐용지.
2: 감쥐용아. 길라남이 공개 맵지. 두구때도 기남주 심도네 개워키봐.
4: 안지장라, 샥쥐 관투지 제사 딘내 죽지 손의 파편이 용피.
3: 용아, 시에스.

0: 제대로 미리기 뉴욕 가다 요즘에
1: 샤주 가나도 네 가로 네 팀을 가로게 샤주 집에 가듯이
0: 지금 줄에서 그 된지 소녀로 샤주 집 오르게
1: 지 네비케 배 가듯이
2: 집어 계시고

0: 내수 흐마시 데데 내수 흐마시
1: 안지발라
0: 어
1: 대체 그것이 나죠
0: 내지 가 쪼지
1: 내지 이별지
0: 지수 안지발라 잘라도 계란 펴시기 수이 되죠 피겠습니다

0: 동의 차세 내다 면주 톱당의 교수로 지시 숨주여지. 이 교구 투수 최수지 선사 지시를 랭겨비약 투수 감니네 겐의 용마시. 라는 통도 같이 주도.
1: 您 시기 내디 창고는 나서다야 춘주체 투수 유정고 등가 마시. 小三干 여기에 핀도 침부튼 것이.
0: 통도.
1: 통도 여르베.
2: 俺们就走了。
0: 刘公媳妇。

0: 对他给乡村振兴。
1: 恭喜他给乡村振兴。
2: 没给他，没得说。
3: 祝福祝福。
4: Smallinge kun kamsa lariang chige lobse na she je chong ha jang gab chong le chen ki me chen na lo la ngana zu mu thu tun ji ji lin lia chin je yun jong lu nyong ru che ba tang che ji ti dang je wei ji ge mi lob jong xin nan tu lob jong xin nan tu Smallinge tun ji ji lin na lo lia qiu da bo chu la so wei zhen jong nyong ru xia yue bu ma xin en duo ri za ya duo la Risa야 대한테 지게서 내기는 등산 쇼스 봐라. 다시는 안 나스님도 리사가 돼도. 但 리사야 강남디 오늘 뜻대 쉽지 쓰셔라. 但 리사야 강남디 지게서 내기는 등산보다도 쉬고 거라라. 이내래 스마트게 리사야기 그림 나러려. 대자리 있음나라. 当然就是在得得当起，吃咱老多家事下了，但多家的几个托内些呢，台阶修过啥了？当然就点家俩给送起来去的，中间的一些半面坡都架过单向脚的下了，固然是修半面坡都架过单向脚的下了，固然是修半面坡都架过单向脚的下了，固然是修半面坡都架过单向脚的下了，固然是修。

잡디 히는 지게 토네 있는 양수스 슈고거리라 지난다 잡디 토브 슈지도 오늘 니만 슈주고도 로체나로 럽는 신시제 메미소제 대 종종 체제 란데샤

아제 세난다 데 감동시도 감동디 인바 차샤는 오늘 너무 빼서 사비시도 와야 감동디는 지게 돈에 다우수 쉬고 오래 다야 담빙원 내시에나 컴보 칼라 신부 매도 밀 제브사 쳐발 단도 지게 히는 오늘야 매도 기비교 세유기리 스마링게 뒤즈 휴는 인치 안주 지리나로 테제 신나 망부터 저 해지 시가 폐쇼

0: 但是通知今天的行吧下下呢基本上就现在在几个头年前呢公共厕所是修的了今天浪口角色几个头年前呢停车场修的吧那时候北门是直接仓木楼恰仓木修不起多了虽然给他的选手仓木楼了得不钱不准下今天是连续了引起通知今天的楼了云中了用着去了配修스마링게 샴기 퇴즈난 공기 버시 탄자와 유베 지게 민치 칼 럽저스 난도
1: 지지 강람 등산 부도
2: 지지 강람 등산 부도
1: 도야 타이제
2: 도야 타이제
1: 텅싱 송수
2: 藤心松树
1: 拉刺沙棘
2: 拉刺沙棘
1: 甲巴杨树
2: 甲巴杨树
1: 康东桃树
2: 康东桃树
1: 修刺梅果
2: 修刺梅果
1: 拥吗竹子
2: 拥吗竹子
1: 假鞋米多玫瑰
2: 假鞋米多玫瑰
1: 七星桦木
2: 七星桦木
0: Smalling get rinky lesson and chichi when Nang Tun Sang Lopus in Pi, and also Jimmy Lesson and Yangashayo.

0: 야 미김비 너궁 디부 미부다 너궁 가봐 너주 약수 된바 고나 고유콜 럽칭이들 로즈 직진 제모도 과소기 야 메니 추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니 나츠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너궁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야미 고비타 너궁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셴셴유비 셴셴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허야 생게 링고 딱진 한국디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즈 사브르도 아데 예 티레직스인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스인다 데 버르 체념도 아데 예 신다 데 이네야 소프트데 직스인다 도테 나서 한고디 진짜
3: 아야 자가 기사
4: 자들레 돌도 주게
3: 자가 디스스케바 케요 말에 람보로 친친이 말에 한디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한 멘스리 前张家的感情面都拉张南部也不是车里苏苏这蒙牛的店家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刚不就站起瀑布当苏苏这蒙古人呢就是地来人自己瀑布当俺的出血当呢所以也不是邻居这要我试一下东西也做苦下了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沙布的人当去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当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是要的
1: 韩立方的屋内也有多韩立方跟踪店的阿玛拉的班的门子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村的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叔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体给克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5: 红国啥不的 我呢, 现在面这个鱼也有多啊, 你就这样不行多。 양고 야 주주디나 옆대고 영고 대당초에 홍고디 화부침을 송자 강반도 찌그탕 강배 섭다 증명나 저괴 그런 척도 와

0: 감사. 구쇼 왕가가 앞에 줘서 그래.
1: 구쇼 왕라라.
0: 지지.
1: 또 쉬어.
0: 채동아 미스틴다.
1: 리스.
0: 도시.
1: 구쇼 왕라 취소 된다 치가. 구쇼 왕라. 기란 간이 폐사샤. 줘서 된바 쉬우샤.

0: 친구 맞아. 아, 영양 시켰어.
1: 나리 영양 같았어.
0: 예, 삼르크 테스트하니. 다가 좀도 좀 기봐.
1: 네 신기.
0: 네 장에 삼시라 담이. 다리인지 로치스 제국이
1: 네, 로치스 제국이 와야미 랑이 싱그위에 미상마 마다베 차지 요시 계속 수소미 양식 토피는 다게 루이 쯤 보지 자다 니 보디 뒤 니스 뭐 기부 싶시도 나 라다 카체 미에
0: 니에 잔다 카체 시바시

0: ngune phangya si chema ne nga da khapzu ge lung de ni yo ma si jang dong si chim bi na sim na ne lue to bu du gi
1: te mo ni lue dong jia di ka le si zha yor sim yu yin ne tang de de du nga zi ne lue dong jia di ta jie gu 정영아라 음지치디 니크뒤이니 니베는니 면주 규림치르라 니바심구치 치르망스데오스이 이네응아레나라 니베니유디 니베트지샤 나 음지치디 가리이네신기에 이네응아 교구치이다 부귀바부지웅웨니 능미칠 때야기 두주에 채통도 니에 가게 채통송

0: 탐사 시바그네 주부님
1: 탐사 키랑고 가르기나
2: 탐사
0: 맞아요 저거
1: 너도 좀 많이 잡았어 세상 어디 먼저 다사
0: 시바그네
1: 기는 키랑 두지 마나 맞아요 저기 그 두지
0: 마나 사나우스타도
1: 고갑사
0: 키랑 두지 마나 맞아요
1: 저 마는 놀이 해 봤어 맞아요 저기 그 두지
0: 마나
3: 마나 로망은 놀이 봐 나 용수다
0: 용아 용아 니랑 사용 라니엘 가임도 사용을 주다 니랑 뭐다 줄로 추래
1: 하세 다티 차업 실시 주도와
0: 농마기야 주주선다 접시 어머니 잡아 주지 차오래

0: 모딘 냐바 경규 컨셉체아디 탁주 토송에
1: 피림 벽도 샤리미스에 대실랩 손사 대유 군데르샤
0: 상게 싱우유 시트모윤 랭가게 고티베 게용기 퓨중쇼노 팀로지 바자니 시림기 시트임 쳔바 레가다야 타고 중에
2: 난세로마 미마망서기라다니 지소비 시림라 교구를 주지 된다디 오시라 제시 니게 교제셔
3: 안주 좀비 중기라 민노윤 전화에 근데 중이나
2: 니가스데 지지세사 니에 쉰젠브르다
3: 지벨 민라 할스도
2: 샤오리 민사
0: 된다디 장게 하고 중에 샤오리 미에도 테마체 나도 좀비 중기르다샤
1: 제니 요숨시 미대 준다 열다 아주 힘이 비주 야당시
0: 제너라 쉬다 가와구지 센 거그래
1: 예제나 죄고 죄없지 윤대 비주 단수니 지레다 뒤비 레네돌 구지 쇼시

0: 모딘 녜상바 다링아라즈 로고치스체니 칠레다 모튠베 레네츠쿠티체니 대가 시링부 탑스당 보다샤나
1: 샹슴 쯔디운데 로고치세충아
0: 녜데나 시림 데린충나 지조 데린용쿠지 콘즈테 켄와텐조 시지링네 뜸베치고 삼나 녜라 퇴응오메 시림스야디 영이 그래지미 하코치고기
1: 샹게셰브다시 쟤는 미디 푸준단의 기제도 푸준 구사가 되자 중략한기 주진쉬봐 저도 주용디네기 주진직조 제조나 기제도아
0: 지그지 녜대는 야구도
2: 小偷 내가 다시 하소게 아 저기 小偷
3: 小童，赶紧！你拉说话用皮。
2: 用不？啊，这让你啊，你干嘛用？哦，你看啥？小林明，就对这军队那个主任国下写下，前段提的明年可大等个事。这，你，你最近到了过来，去不用？用不给？我呢？啊，这，啥个专门好事多？这里你，你，哦，你过去了解。
4: 耶罗森迪，秋美年新雨，接咱爷今朝拉这段白明对秋的赛地团聚行的。陆爷爷，
5: 耶。
4: 加若南，
5: 耶。
4: 张怡佳，
5: 耶。
4: 李欣，
5: 耶。
4: 李欣，耶，罗姆李欣苏瑞，方舒然，方舒然的队，伊拉俺先交钱下，有马队，罗姆让明哈苏伊，
5: 也名李欣苏伊。
4: 先生，前头他的李欣也是你给罗姆让的名字还是？给了，你名的方舒然是也。你别客气。
1: 哈哈，我小李明是月。哦，公公说，严小李明是月。听讲，他让六千年牛月。哦，是呗。前三千，听讲你托女女的需求，让个名了，对吧？
4: 他让给俺你对呗。
1: 哈，你蛮你明的，第一款了，你老忙过去了，六千七这件车子，老么上面名你明多。
5: 让个名了啊！给咱给俺土家妈孙那开药嘛的，你给咱见面。
1: 好嘞，
5: 听我老张说的，给咱给俺跑家什么起来下难去，给咱老张给不起能力。
1: 哈，要去。哦，让个名了，可是有。
5: 啊啊，给咱吃了过去一遍。
1: 哦，你赶紧你养病。
5: 那是钱能俺怕住院的，小阿给咱去点家伙。
1: 对头对头，对面。
5: 这个都不变。
1: 看不上。爷爷，有个对的。爷爷。你明个说话去没？好嘞。
5: 李明。
1: 啊。今天路不特别好看了，大爷。点这还是你吧。啊，点这是。我来公司去的前面，就对交警的那个来个事。没想点这下开药嘛这。刚才的包给让了广大的民意思。

0: rang tsam nga ta che ni ni tuen ni dop chi ga chi neng me da chu du che me sa no sha si gon da le mi sa gon da le ke yo ma che
1: ma xin ni dop chi ya ka ri yo je ning ge sa ro zhi ba
2: a si zhi zhi ne ge chi mo yo che
1: ka ri ne ge zhi ma ne zuo qiao mei yo
2: yong a yong a zhi ma xie chu le
0: tuen da de ni yun chu che bi sheng chu ka ri yo ne zhi ge ji yi ne tang do neng me da chu du che wo zhi ba yun chu che tang li chi la ma se ni ran le yun chu che yu da 让个
2: 솜치나로
0: 네, 생어 균다.
1: 너댄 쇼베 공주시게 대교 숨기. 어, 군김 방라리. 군김 방라. 군김 방라 수레.
0: 하세. 뭐라르샤.
1: 피그지베.
0: 어.
1: 기님 마신이베.
0: 말이. 다는 아게 샤갈레슈. 땡은 예 로미 있어. 이는 예 제무주.
1: 범디 니지레 공 작재민의 방수라시.
2: 제제. 네 토니 뉴르시도 고이니.
1: 니지 나다가 딩리.
0: 방수란 서베.
1: 응.
0: 무라닌 체레고로 가르치고래.
1: 어. 락지 볼리 젠두르 제세김니지.
0: 어세. 무랑게 망칭하샤.
2: 저샤.
0: 두스치. 밀웅위스 예브주는 용마리. 니에 우이김자가 침.
2: 제제제.
0: 제제제.

0: Oh yeah, Jodo.
1: Les. Lebda gan su de ne zhu ri qie ju ne, le xiu de bi da tong ga yu.
2: Ma de me ha ri ba.
3: Ma ya gu xue da.
2: Ma ne gu din qia de gun de ma be. De ri mi ste gu xia qie ma de zhong da ma da. A le de yin ji. Ri. Zi.
0: Na zi, zang le ta du.
3: Shu ji le la.
0: Ya, zang de shu da. Tian wei ji ra zui, pe ji wo xi gu yu ge ri. De ri ne qin zong wo su, wo zhe xi ge yi. Lu du xiao li mi. Ma zu ku yu sa. 대자 중례 한 주린 쉬보다 총도 주경 되내기 주린 직접 넣 그리 정말 거수로
3: 개수입니다
1: 감사 감사
3: 주린 샤라
0: 리미 총도 주경 되내기 랭게 조 가려서는 초학 뉴슈 직교 샤고 다 리지 체니 만족 내려 탁주 시아들이 팀라 다시아디 선박하 그 루든즈 치그리 레고하는 호주 다야디 정을 그네도 탁주 제배 마체 팀라 다시아 왕조하리 초도 주경디네게 지교샤고다 송대 요청을 해. 망조다 저아치아라 시교 아마리라. 제글레가 뉴르탑도 섬교 아마리. 마찬도 초도 주경의 손지 조유. 네메. 루디 잠보자.
2: 라.
0: 라 초도 주경디네게 루디 괜찮지라 봐. 루린 샤라 탄들린 조리. 내가 돌아. 마심 망고요리. 제다 나게 로망시로지. 랭게디 라르지레이다. 小李米,
1: 拉,
3: 这里让我下去呗你们躺过床上开始睡的让着书记罗拉拖欠了各地的其他年三学校我要大主意的书记罗拉屁股书记罗拉屁股用啊用啊主任小了拉阿嘞修的修啊
1: 来夜修的长谷许呢你来了卡几节牛一年年为所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
3: Pardon, Chachirisha.
1: Ale, Nadi Kuala, Lob Chingi, Jigayi, Lob Sensor, the Timlu Tegi, Tunsedi Jalabuyu, the name.

당 누구 푸. 부메 집장 경영 펜준 세우조로 제배 쳐도 매도 미루와 시그리. 왠장 세우조로 왕 뭐마 식마 차 바르도. 부메 집기 무조기 남배 토니 지신기 로마 때네 초답 지키기. 시방도기신커버니 시바지 출시 당자외 민테다라 톱바지 원장디니 꾸이조이 능린최도 통근부시 데네마지 신커버지 로마르 무미집 리키 미가오 민스르웨 부주지기 가슈치기유

교회 매베 최시를 눈부 당괴니 나우의 리레즈 신기 깊숨 교식리 신솔로니 나우의 캬롬 되갑기 쉐트즈 신식 임바타 지신 된조로 아무리 리레즈 신기 상의수 시계 챔벽 기자를 제배 루규 뒤유 新索罗的美道堂这部美了孙杨美白新天罗美杰布罗给孙鹏的电影举杯起几月孙鹏这个举杯了团圆人部举人举个且那位举杯起特布朗的电影新索罗龙个同志路七大人每年索罗年突破穷月呗电影罗举空气一点看起破年得不出了月

낙제 조신 양서 개디 타게치웨 로테 로그규 로나티우이 지슈테네 친세 제도 양서 망시 뉴르바치웨 괴조이 서신제바 안츠미드윈투 샤모 괴조니 동교 훈읍기 디웨크도 내시 토강의 진롱탕 탕들의 제외 서투르 규도 차유 윤괴 토강의 육신 배초 바이허조 준치 순순 학발 댐비 치소하기 냠랑탕체 선인기 팀슈라 댐네 샤르초수 샤르의 육신치 장부이 시주 댐바탕 처주 배배 린시르 존배 뒤지탕 냠토 시계 제외도 대 작도록 규주 잡디 잠네 댐기 카스티 세입 챔부숨 직규 토 내배 남바식 준 여진 대초에 디가르니 종교 훈읍 교육이 카세티 기규이 제도 양사르키 카세티 사제규급 람바르토 원자 유류 겐베 제종탕 림부르 망보시 통주 여바마세 유난탕 사담 제외 물어무교이 리조 최토 贵州 내 치슈 인베 통항의 정주 참인 치우디 위니 자초 차유 龙松家的空瑞图迪卡尼萨克用被日坠机凶杀性引入日尼呢当地出入修建性团队四百摩格体全出高板顶出错呢自由性差异自由引狼图出自都不解约不来早出现不解约四百米年多年的烟云图墙壁卡斯的图案开图年月出手前不谈能是差距用不见了咋说了经验里陪送错过检查的穷月康萨的墙壁唐藏的墙壁出难度错信被索家堂自信拿走了内面全部是扩展前月配送所被出资堂热力机，推荐们被一万创的，提高了两种积极性。

동지 제바르시나 근디 셰보로 터리네 프로 용웨 되자 지주랄 학삼기 네디레 근거지지 여바타 자수 정리지 피숨 속배 튕공타 초지라 데네 디카르레 벤 좀보 메랭 오레레 숨어서 깨 쉬신 유

토신 본변 주신키 토마르 원장의 로마남 뷰바르 체디 레만님의 뒤지체 정류 소신유 로마림시 메바르 교회 예가이 낙초지 지우소로 통제 양배 중세 디부 야보시 코덴 체유 Kyudu chikyur kawai sarjian tuanbiyi. Tuzi jin yuwataan duyni, sabu towe nakjuni, chokroon kwe di tuishir zonbe nilindir, loo lib yuujin. Tuangu pisum sokbe duyndugi, kunzor gundar rinmu kyo tupi, seri indangin shimba, kodion chayyu.

낙세니 통망부지 웬장 추도가 낙세니 하장 통근부지 중국 괴저이 망란 제거 미랑 중 송조 괴토 추도가 낙세 카카세유 추탕 도 신제니 추도 낙세키 춥자 조시이 태양 신도 도이 최내 제여배 군이와 찍래 찍딘키 저와 스무식 차유 카스티 사제니 추심 라브 여배 왕키 육주 하장키 충충식 레미 마오란토 서주르 풍소탕 예감 사로레 줄레치웨 서주식 초바탕

0: Kes ki ana zada ga tudu konang da me. Tri du zhe ge chim na.
1: Xiang la. Gena kong le du bu ge yong ma shi. Ne ge par che che zam ji. Ke jing ma ji wo.
0: Zhang ge ka san ke jing ma ri sa zhe ba. Nang be la mu jo ge ki. Dai neng an zuo xie na mo gu ro xi. Ge la ge su cha ki yong shu.
1: Ge la jian de cha ki yong gu ji. Ma zhe men ga na le. Pe yu zu yu chi ki de ji. 걔네가 하루쯤에 세브라 고무죠. 공개 조조미마 소르 아직도 인수도해.
2: 年 삼반에 치러 小景 지지 삼초.
0: 만약 염치 기초 치러 여客 대리 제균 용치면봐. 걔네가 진짜 소야 가리나.
1: 갸라게 그냥 사무 유사 내가 그네 숨지 저루미 마서러 맞아 숨에너 말에 문에 예심도 급디디 권유슈 유사 가면 싶어 치심어 좀 제자 아 근데 시네 마시니 권 공에 역제서 주리
2: 갸라 자기 중성 시에
1: 다들이 삼십 주시던 뒤 결하게 저주미 마소로 치료 좀 줄 맞아야 돼. 폐지 검사신 다시 그래. 결하 공개. 치료 진주 저주미 마소로 내 카드 해 주제. 장기 폐주도 요리.

0: 我也安心成了啊，其中小景很这多。
1: 小兰，景初黑，今晚的明晚更没戏，今晚的这都来输没戏。
2: 가지. 다내 명마에게 보면서 치료장아, 나랑 저 치료 조직을 롭스키에 가줘. 등재승 알게 시중의 용마시. 치료장아, 치료장아, 나게 시시해다. 단대 뒤로 치료장아, 저 롭스키스다.
3: 얘들아, 치료진 두개 다 등재야. 등등 알게 시 말이. 나랑 저 치료진 두개 다 등재야. 김대하면 심해봐. 나 저 등재 강고 체불이. 딜레 투투제지 삼리 혹시단주 원내시는 건 아주 치료 진출 삼시시오리
4: 가리 삼시시스 깨기 하도 깨나가 미마모 있는 거 화용 그래야 미마 중매에서 수수수수 맘에 담아라 배 나주 야마시마 독수육시하는 거 화용 그래
3: 장유다 계신 그릇이
4: 맞지 시에다 나이
3: 라라 처음에 진짜 많아
0: 季州城。

0: 니엘아, 기란데 가능 앞에 봐.
1: 세영 말이 거들라랑 이만 소리네 됨드레스 집에. 你只拿不到月月的这，算了不中了啊！先杭州这边。

0: 대샤 주저서 관내베 계제 담아치니도 기란 공수 가르주나 제마 긍제능수유나
1: 겔라 총조선사 치조찬 뭐 유용시지 봐 계시에다다 실루치단테리 테터베 내수 튼시지 급지주기 치조찬하고 용토라 330 체니 콕치스나로
0: 신진주 허바심데 계시라긴 신낭세 기주시로 봐 다음엔 양의 정도를 쇼도미도 진짜시나 괜찮습니다 왜
1: 디테일로 nga jiu zhuo zao ra le zhuo zao za hun yi pa le gian de ha ru yi mei nian se xing mei yin ne tian da ji nian dian ke ji xie tu ba gian la nga jiu zhuo nian na ji ma zhuo hong jiu zhuo zao de nga zi de na bi pei ji huang su xin na yu ge li xia nian xia sa bi sun bo ding ye ge qin zi xiao de ma nian zhe wa le jiu zhuo mi ma zao de le li de zao te li ne cham xia ro
2: da tan de ha li mei ku ri yao ke ge ma zu jiu zhuo ce qie ni jian de tan lin qie cha xia
1: qie zan 아, 저리 쇼차면스.
3: 아, 땅 안에 배드 톰스. 견나게 공부하라 시위나. 계속 공개 치료 샤오징러 소라 주중이 이바 차샤네. 치료 장아 여러 봐. 그랑 부중 줄다. 저도 미마 소리 당와. 치료 장아 여러 모두 야활 근데 쓰라오래.
4: 제스. 근데 세비네. 디발라 담배 시 심시. 긴수 고여지 봐. 小科切酒. 가르친 뒤에 切酒.

0: rang ti khyon tu
1: sa ge nga lops ge hi be rang jiu zhu ming ma so le jin da nyam shi ra tu ge ge so ming ma jip tim du ge
0: tu zu chola ri song gi
1: rang te ma ri sam ju ge
0: ma tam nyu yu
1: ti du ni ming ma dan da sa fa dan sa ra te bu ri
0: ka ta ga te bu ri
1: 爹接了谢长特务的是不是不是长西柱长你的东西卡西索都是的让你有没有你也自己说不是给你 罗军那个你的都听不懂这个什么些听不懂这个你啊对不对明马擦去的都拿对马擦出去天马在人鬼见俺大姐不是你的让一把他们得让给下面这些大少许姚哥让明马去公司前面写字的就不对那就有没 문내신으라 장구시라도 이내랑게 리리 답단 놓으셔 계세랑게 리리 시다시 담유너 직제나 중재도 스탠도 하브리 이내랑게 인지 빙마김니 제브리 젠식마사 니투나며 라박야며 수기
2: 정지주! 마시 유리 삼주가
1: 他的九州明码所的年限把你住的我的你们去代表去过圣经出去了九州明码所的天不跟着马戏让给我去这次没有出席呗咦没有出席耶去了先不出席明码给着你去了马戏呢先打铁了你去了国家没有出席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
2: 남의 배에서 나한테 그대도 와 기부도 해 결혼여시 네 차야미 견수에 봐라 죽신 겹지 미상마 결혼 가딜 구시어 매워 개결진 좀 매워다 작은 인체 집에 마세 장시사회 타시의 집 신주의
1: 디레이네 응아밍마 집니 개수지 자기 뒤남이 하라키 마리
2: 제 이니 그래 결국 지르샤 이니 그래 신구이베 징투 오네시는 저그르디 그라샤야리 이니 결국 다 쉬지 단등아 다 갑시
1: Не сепсис. Келаге цогрити, жарци тези ва махри. Дидюхо, чинчу юбрии.

0: kire xie bale gyung tse du. Yine tang da hako ni chi chab zi. Gubdi du tore na mi chang me. Mik dung lak si chung su.
1: Ting wen. Gela gong ge, nga yu bu yung ri gong ni, jiu zhu ming ma su ne ka che jie qi le zuo ye he dan qiu. Jie li nian mi cha ki qiong zi. Gela gong ge nga, jiu zhu suo ra luo qiu wa gong xian. Nga rang ki pi ya ki gong zu jin de qiu ni yu ma ri. Rang ge ka si ka le zhuo dam su. Mi yu ji rang le yu ma ri. Nga jian la ki nian ge su du mo xiu da. Qie zhuo chang sim du ge na ba ka ya jie. 七九了，领教水泥，民生们就入座了。看多少位，你给念书去，给生读，上给帮二退步，今年的三月节，就入座了的。养阿会，我老不念了，不念接不赢呢。今年啊，国家也没说土里，你那啥就入座了，干部点不住土下去土里。
0: 진주 담에게 허탐니디 마리
1: 여거 민마게지 객주심에 신마리라 세스에나 십제니스에 신신마리 이내 녀댕기 셰비 미직심나 노윤나 딘디 라쿠주스시르리 라타기네제 민마 디우제 주피그미도 문혜제는 나랑 그 싸움 능시 잘못이 되면 콘스시 다 능시 겸하시아서 심두게 나지 심육하게 심두 이내가 문혜 룩도도 미지게 뒤도어서 징구 제주
2: 징주 랑스소 랑제 펩치 냄비
1: 삼지 대단요매
2: 念车子了，老谢给念车了。过个休息呢，让车主公司听嘛些用语。让车我让车别走着呗，过个地铁能走着呗。明晚接单的检查有事，也不接东西，念些怕苦的。

0: tebi ani rakhe kete sias kese rakhe dede zhenga da mingma kemna nime sji ne su tetsu shinto ka mahri la kwanso da kese ma jena rang kogba ha mwoto to ka mahri
1: Chiro Xiaojin rangge sina nyorti ge sonyen sangma yao ka rise
0: dine tsueba jebsam yi sibze ne su shen kuyu na nyeba du yao ka su su xe ju ri
2: rangge xue da nan zu kanji jeo re
0: mingma jebdu 여커 맡아도 민마디어 도움도 가리
3: 라미마 교통은 도에
4: 구셔여라 지랑성도 영원해 집에 구셔여라
5: 지금 집주 대가 주 바르면 기다 바르면 기다 바르면 기다
4: 구셔여라 지랑게 내 등까지 내좀 집에

0: 근데 제가
1: 치료 약국에 진짜 실삼삼죠.
0: 치료를 안 용아.
2: 네 지구에 내가 참치사. 진주장 주어야 말이. 김회장은 저 조조기 미부다스 지리. 친지에지. 근데 지네 장 주어야 요 말이.
0: 민화제 모두베 지레 민화제입니다. 조조소라대지 같이 오래.
1: 지로 小静.
3: 你现在空气炸区别明码给你人物被摇客给明显到了年轨前的九州从这几根几个地主人物古巴列别正经出了这轨前的空气干扰了民军当日同多查到了桌当他这明难做给运作了这边他的这个给这个明年摇客他摇普尼了明年刚要起于切不切不他滨海明码落运了基座托修给你不随算人物古被摇客了此刻明码真尊那修米就被切不切不切
0: 공무수 마시네키랑 사자비 팀원강원이 특조다 주시야 기랑라 타메시 기슈야기 로호데미도 스미레데스 기랑이가 타메롭세 제티슈 마시랑 원동매 조래 둔다 참어 탁주시에서 대마 형코 려려게 칭한거 대리에 순다 미주마도 여우여 말씀 아주 前提里

0: 这个你的人情啊让土也的你也让了很大其实也有引起客人说欧拉刚没看到你呢看到送的既然给很大看到你们啊送呢你也是那客人偷摸偷的黑话吧看到看到你们呢上个引起客人说巴拉看到看到你你让给休息对你也关注到给心里对用马的看到用马的是我那关注马的先说的你也看到你
1: 기랑게 미신하게 되네자 기랑게 쓰이네자 당리나도 간 말이 이내 녀셔야디 지동 티에러 참마 참디 난니 그슴나 세시신기이 유당 워싱빈에서 나 로답치니이쥬 자퇴은 근저지 이내 송마고 왜 로답치니이쥬 제자니에 탄드 로답치기게 기랑을 주야시기 你这个样子没听他说我遇到的从来也会去给每次他就请地狱

0: 난 되고 어디 없다. 계지 그렇게 두시도. 마가비. 퇴행해도 대기에 당지에 된다 되고 올 시에 없삼추. 유다라. 중에 다발도 아니 밥은 이게 다다야고 지에 중마스. 유다에 가르님 맵지에 그 뒤에 숲탁주지. 아 중뒤다 잡시라유. 이내 대샤불러 좀더 역진샤. 보고 주인님 중에 단다 흔히 군에게 보사 야부치하샤. 디 상계 집에 불러 좀더 진입주래. 니랑 야스주 마세 유다의 미만 집에 뛰어라. 캐룩게 주게. 억울하게 갑시라주. 제장에 디니 가로 죽죽 재는 성기 문디유배
1: 문디유
0: 얘랑 죽두배
2: 오글라 기랑게 디리 까미딘 재 성기 삼배 유래매 그런 게 든지 손을 매봐. 네 캐린 게 이.
0: 그렇게 두시도가. 이내 네랑 친구 제주. 네 부디 중뒤네 소소대바 신 제배마도. 미시에 달라 세우던 말이. 자, 불에 로겐 봐 여러모. 야부 주나. 기습이 언시에 두는 아쉬라. 네 수다 쓰죠.
2: 그냥 돌 때문에 시에 뉴 말이.
0: 응. 네 고대 주.
3: 빨라 터지나.
0: 장암 다 제거도. 생아슈.
3: 생아 생아가 죽는다. 빨라 터잖아.
0: 그렇지요.
3: 터잖아.
0: 맞다면 제 그렇지요. 그래 생아슈 좋지. 생아슈.
4: 행여군 감사. 단단히 연샤오게 칭하조니 제베 연샤오 담미시베리 센드리. 단단한조 조조주기 간조제 카드담베 하르준직베 칭원리예.
5: 시작하자. 나도 줄래샤. 호소도. 어. 됐어. 天界九州主机看五年的在我片吧，托进来学会议。九州明码错了，组委呢他怕了，巴拉他们西汉州给古列西查卷用。亲切九州给明码给定金他，就在托尔当呀。最近人民领导特别打压片了，那么三百多年，那两位东巴为了不准拒绝。

0: 다치리 랑군의 민마에게 도움이 없자 계시 랑민마 여러가는 니어로가 차고 랑마 차부도 가족이 없네 지그지 돈돈이 레어신다 최고야 돈은 랑가 시경치시 你也是花了 天文也弄出电走, 可是接通生机。 你也弄出电走, 却下去啊, 苦个是这种。
1: 天文, 你也让你找不到生个月, 生就打, 天就, 明妈妈的月妈里。 타나 탑쇼리 나와다지 잡시라 두승부유 민마담바 너요 말이 이내 단스 노업신 신도 우주제 단나 즉 말이 니 탑도 랑키 카딜라 유메 카인스 능 아주 민마라 가시윤 교자리
0: 드리고네 지나 마요 지메 왕원에 농기시다 기기 이내

0: 내라리지 관다쇼유 승마사로
1: 마시네라 데도시아크 토타쇼브리 이내가 한 얘기 괜찮게 기루르마 디리라 기에다지 내라리 관다스지유 가사라게 계시다고 시야시도 니에게시만 입어 먹고 시에서 딘데라리 포도 중화리 지금하사
0: 아래니엔 호다 도쿄리
1: 지라요거 라밍마르 가신유입디 니에타부도 통기뉴메 Mishdendu na shuya yu mahri, yinne rangki, tongme simchul yuwa mochimchi, mingmar kashin yu zang. Jema gyunzi chidu, dende bukso, yawla tur sabgi.
2: Nga.
0: Nga ngone sulo yon tigribe.
1: Tidri. Rang tui namnya nga zui jie ro chung shui dhri. Kanta rang kei kipam nao dhri ma tana. Rang dien dien jiao zhu mingwa sori kikin yak shui dhi chikari.
0: Jiro. Yashu.

0: 차티 간부.
1: 잡았어.
0: 호세. 녀저라 라고 친구 입에.
1: 어.
0: 제만에 된저 채 먹어. 심도 잘라니도.
1: 상대 기상 소스도. 녀도 좀이 좀 쓰게 그래.
0: 뭐라 도토 봐. 라가 채 먹어.
1: 녀 마체나. 뒤치 그래. 탄도 고가 위디. 장군신 님도 염마 주나? 제만 아, 갈래 싶지 우리.
0: 장 갈수요. 괜찮아 니슈도.
2: 과즈. 장나와 김도 갑디.

0: 야, 카카한 들었다. 네 증오 츠부마사로스 이규리시야. 증명산다, 잔래 츠부마사로스 이긴다. 나다 나가 아무데 로추장 가시에 대비 다득이 연구체 뒤 민은이를 갑시 협조한 뒤 믿어. 기자 총회 대회 강의 가르네 카사제 세계지시 맞아 로고 제도는 제도치 이내 범은 대린 대시하는 균의 영향 여마다 나가 맞지 대다
1: 라조 부와 딘제 마세 심도 주시
0: 대민도는 맹갈라죠
1: 오공원의 여흥민도
0: 제 범은 남산종의 대균의 대처마용
2: 조 조
3: 说，
2: 说，说，
3: 说，
2: 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

0: 나를 찾게 되네니 보라 로고 카세시게 겹제 로가나를 찾바규
1: 저것도 생비 다 이내 주도 거는 깡받을게 한국 셴베 거는 추베 월래 밤이도
2: 디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 겹도 군디 대비베 마체 주데 인식지도
1: 한국이야 야고스도 와 티브와 지다마쇼 양외제 구두 기재지가 군에 레버 있어 콘치 보면서
2: 콘치 보 맞다 한국 차라 꽝은 이게 곱죽과 깨리샤 디가라 꽝은 이게 깨비나 한국 팀제 차니스레야 도와 보상 차지 마지 딱딱 말베
3: 너지 파주 함 차지 연여치 광제 고릉업중 얼굴 타 고술 고인베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베 톰종직 표주인
4: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맹 가신 이라 슈미 순슈 갸힌 콩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처 원당 르도츠 콘제 콩부신시 지도기 가처라 총예 총교로 수와시 타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탕 사베 제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개주탕 뒤니 취급 제휴 조당야 부메발 요상 치도 타디숑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탕 함티 딤쇼 치웨 콤보티 뒤디신 기베 촌나 시용이 초고초 콤보부디탕 총야게베 그 강발 초용이 디교 치도 티주 함조 인베 함조 기타 비기베 심체미 태디 슝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집에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어타 대당앙 차롱용웨 민드쇼 함 차지로 고르야 당급주 고고 인라 고르야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규인
5: 아씨 짜디나 계속 주지 야제차차샤
6: 작감부차다 식즈과야도 수강으로 골바고도 장모 마가사치 제가 로게바주 짜주야도 배주시다
5: 로게바주 짜주야디 오네야오스도 보망스는기 짜장스도 예 고스탄 양스스르스 차스
6: 당아주데 짜수 짠눈데 리나로리아 카지샤가 몰라서베 수주 유베니 멘즈단데 망고 요르바 제자제 수지 쇼교되게 가서지 돌다.
5: 로니 파주 자주에다 자서에 모네야고 도비서. 자 작자다 식스 포고제 제청도.
6: 더도 작감보다 수지 매매 전난데네 제미도. 제자 자주야다 자서야 보나?
5: 로니 파주 페지나로.
3: 딩월진권 감직라 고르야단 주주로 구이. 현재 서비스 용 공제 감직라 고르든지 등굴에 제미고. 감니 연여체 광제 고릉업중 얼구타 고술 고인배 톰종직 표주인 톰종 최저낭내 닌듀낭 뷰제기 내든 유체 현재 칠로 최초
7: 년년제당 너부 유군년제 나금바 서초랑바 너주등바 소주 너공 기본년제 유방 나당 나오는 소주강의 대당 나상화당 방세 나중제체내 기기고 징무리 유방 나당 나오는 소주강의 갱구당 신호 주구상말 닌당 희민안 냠니 낭초라 이미 루즈당 집제강 낭초게 제라 딜루기 나와지 나와 대부 매마당 나와 소개바 서초랑바 주주는 양보 속에 내주 유지 유방 나당 나오는 소주강의 대당 나와 우주 타고 속에 나와 내주 유지 유방 나당 나오는 소주강의 대당 유방 나와 소주강기 나와 모보당 나와 장지진의 제라 딜루기 나와 시진 개용기 무지 통다 예신 유민아 루즈당 집제 양민제 낭초 나고당 나와 내주 유지 유방 나당 나와 소주강의 대당 대단 루치 카바 내고제 고지 조지 송아 지지게 산에 하스통이 냥전하라 후가 민간 기타들
3: 계급 님지만 시간 팀로 로스도 규 막다르시 중화 미마 지딘 계급 팀조 지자 로스의 팀로 니론이 생활에 더 주지비 지진에서 무슨 협작제
8: 다야 자가 기사
9: 자들레 돌도 주베
8: 자가 디스스케라 개요 말해 람보 로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자리 견치민도라
10: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11: 수수제 멍요로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호아리
12: 두 세감의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스디레 링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 최 야구지 링기
9: 자야오스차샤 도시에
8: 出口下了 你让了台剧大家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起落了呀你没我了呀慢慢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需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
4: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
13: 公司康冷素米住三百五韩立方从康
14: 林国小蓝体也可不落车卡住韩立方从康

0: 나라주 지체미 지토마다 기라니 나갈 듯이
1: 라치모 수수나 하네 연애 고발로 유지 나라주 메즈데 지신 통도 한 말이 让大家对对。

0: 진짜다 대도 달가시
1: 토구 윤구이다 토구 윤구이 야 가르쳐서 와 아도 망치게기
2: 부당고 니 여쿠 미에브자 랑 지금 써야 돼 체브리
1: 니 지금 써야 돼 체브리스 니 지금 가르쳐서 와
2: 망자 뇨저 사자샤
1: 그제지라 망자 뇨저 사자샤 쓰지
2: 랑고 된제 카 망다 주지 순이 도지
1: 마니야 카르도 아
2: 이네 랑게
3: 나랍자 주위
2: 조규미 없진 제는 소고
3: 아이
1: 신내는 바체
2: 랑고 된제 나랍자 주위
1: 가지 让开些吧，
3: 老扎主意。
1: 老扎主意，
3: 哦，
1: 让老扎主意是哎，让牛个多个啊，他个是啥不？老扎主意是啥姐？听我老扎等对你，也好些气面吧。唐德阳路铺脱掉了，老扎主意是，让个钱不是呗？让老扎主意，我去。见那个人当，俺也当见，不过可东当当当牛鱼。
2: 我那就拿着去给你。
1: 他可是不，让老张赚了，俺们家来可最给没送。他那来个的可是几个多，把不你们都光别拿了，你们说钱的，让个三八来拉不人三么就给，爹迷了学习啥听不得，他的住面是爹悄悄要着呗。他多老张赚，老张是没有的。
3: 俺我那土就当年
1: 都有人有吧，不少有。
3: 木头嘛，那呢，满背满当的用度哎。
1: 俺满背当个人，让个几个啊。叔跟着一面新个买呗。让个俺做上了那了，明天他个啥不随送啊？谈的崇拜皮个两桌银币开始啥的啊？我们群聚的大签名度。
3: 签的大签嘛的呗。
1: 人家说的。
3: 掐这不着。
1: 人家说的
3: 掐。
1: 查
3: 这个的，
1: 老金，让个车子出去是的，
2: 你
1: 小偷马上上不都个啊？
2: 都要我解锁，
1: 肯定都要我解锁是。
2: 让用血的，
1: 不过第一呢，我控制给吧，你心给，我弄个嘛也不多，路易真是麻烦。
2: 老扎主呀，肯定是清楚，
3: 看到老扎主你得去，
2: 干这个，
3: 从路路边了用着呗。
1: 上个三八冲动落不着地，俺最难个做不是三不着呗。拉不着张小小的这，都是些那民族人变嘛是呗。我怎么都个啊？没心呢，让爸爸你们到广北那天不也来个的，也我前途没都个啊。
2: 啊，这
1: 让哪个下的这？
2: 来，让你先玩牛大，广播什么乐大？的民警给人民的给啥的？谈到破产人民，我嘛相对看差不大，先不讲你是。我真不是呀，你那个的哪位比你了？你们说起也不是，有真是有的。
3: 谁的真是真是？我有没得？看到三年那送，我光白拿了两百几万来个的钱没？我也就住过一切，也搞不起都来给白土不行。
1: 路不多，可到头了钱不是呗？钱是俺有，人家没存是的，可拿不着找头。

0: 아지 로용비 된다 지스게 된다 지스게 좁토 숨에지
1: 아 삼유리
0: 좁토 숨에
1: 로진지라 댐비마 고딘 제도
0: 가리 댐비 녜부 로진 좀아 쳐베 댐비 에 장게 밀 컨제스르 봐 도유랑 카데부 시부지요 마스베 나저 난가 내저들이 시에구만 그지 다다 각자들로 출루지 딜레 두균에 준조도 지시 시에코스데 시에코지
1: 미즈루지 갈송고로시 루지
2: 루지 갈송도 루지 갈송도시
0: 가래 갈송도스
2: 예 야리 겹디 돈도 소유에 없송도고
0: 야리 겹디 지샤 성부도고 야리 뭐좀 삐그마시
2: 디코 벼스가 로빈 구이사지바 벼스가 암 가르치니레 겐이 주 쇼감 소니레 로빈디 야기 가래 겹제 사브다
0: 랄방다 휴베
2: 롭초 상매하고지
0: 랄방의 진에 롭초 수도 랄방다 매와 미니제 라마비 수비구레 나르치네 람비바
1: 예예예
0: 랄 과조가 과조가 제
2: 무슨 사가
0: 야쇼 다가 되시 예 잘 쉬어 고란나네 공부 가도다 네 고동제 시대고 자 이치도게 네 고동제 시대다
3: 가르쳐서
0: 개재면서 개재면서 랄 가르쳐오네 지수 예 땜다야 개요마시

0: rang chung lop tsen rata, rang har chung yu. Zish di shing gu yu be. Nga chung lop ta.
1: Kaku shori. Zish di kaku shori. Shu dong. Wei.
0: Ma zhe rang shing gu yu be.
1: Shing gu yu.
0: Karta ya, zhe. Lop zhong wu xi kai, nga zi xi di lan yong du ye.
2: Di nye xing me.
0: Lop zhong wu mei hua,
3: nga xing me.
0: Nye chala mei ki da? Sum ge ti yin da?
3: Bro? Bro? To play class here. To play class three. To play class three. Light, light, light. Jump. Laugh. Love.
1: See, how do you know what? I'm not sure.
3: Either off. Either off. Either. Either off. Life.
4: In your jungle, you be. Yahoo, too. Can I name him, Dodger? Quadrume.
1: Less.
4: Loma Gucia Mesa, Jason Machi. Digan Monsi Gobache. Quadrume.
1: 过去。
4: 让多得去对的。 这满的前对强子给懂啊。 他这拉不着怕罗姐, 都有当过什么。
3: 我留给一个男士。 What do you want studying about?
1: 就没马学的孙的语。
3: 谁长得也请你对我的。
4: 卡萨。
1: 我谈不有事的。
4: 간주면 저 갈시에 거래. 소셔.
1: 지시 되니 야네 아 가르는가?
4: 장 더 대직도다. 야네 잠자스도 사닥 좀 쉬셔. 장 갈시 왔어 부도. 캔자 차라. 밀롱 나가지. 장수서 전다 가리요 아. 장게 신수에 미스템 산제 럭 쓰면 되게. 매화로 좀 야고 팀제지. 개개 야고 팀제 돈을 유도 야고 제 마찬가지 가지가.
1: 어리.
4: 是吧?
1: 是
3: 虽然说是多
1: 西瓜嗦 你去成为那了半下笔 俺们是不是多
3: 让俺也请对没吧
1: 吃我的年龄也不行没多 让给俺吃了的
3: 成往俺了的了
1: 让老君也握着吧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르 최고 한용장 농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카마 시부 셰라 문농 참부스웨디 초라 비주랑 차라 용장 취 서동 효균나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케오나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티치

0: Mangdam number porne, could you show you see? Mangdam number porne, could you show you see? Xi Jinping key, the main pagan Roshi Yubata, Turum like Yundo Joshi Yu. Wenya, Jungota, Ari Wara, Sinun Yamne Yong with Luju Gitensi like Yuwa Mebata. Gigam Niki Mima Zajo, John Chibi, Dumba Samboro, Yuwa Mela. Gaji Chizoki, Gigam Nina Zimbe, Jigu Chimoro, Yuwa Me. Nene Tadi, Sinzin Terempu Tan Pentu. Gigam Niki Jawata, the main tube of Tegi Kajene Dunte, Gonjara Jiri Chedi. Gunje Mebara. Gigam Niki Kazen Dembe, Tabu Dene Yong with Jivenang Tun, Ding Subdu Dangpo. Gigam Niki Kabonka Wara, Birin Yamle, Ding Sub Chiguin. Nene. Ri Leri Kagamine Wara, Penzuin Pirita, Tsuwa Subdon Yu, Jew Chichin Yu. Chon Nigi Tumon Bezun Wu, Tadin Gitsamdira, Jumje Tiwema Watomne, Gigam Nigi Mimala, Digi Junjuta, Zamlin Shidi Yongjuro, Gushu Saba, Nunju Reji, Somshi. Tsai Chieta, Wang Yi So, Pibromina, Namju Chigito, Pibjur Chung Yupshi. Mala Pibjur Chung Wi, Jungo Junya Chipsi Jugi Union, Gisi Jigap Kangi Silen Shumba, Hari Feng Ta. Ari Rija do Jungo Shungzo Chimo, Xie Feng, Namdando, Pipso Jerry Yupsi. Do Jungo Shungzo Chimo, Xie Feng, Namdando, Pipso Jerry Yupsi. Xi Jinping, Pipro Shungni. 雄念苏佩佩朗帕拉图七对中国瓦特七对农民居民雄南给雄尼拉朗尼几个尼基给达拉悠悠切地主席习近平参队的佩巴拉各属学习切地主席习近平参队的佩巴拉各属学习
1: 给四季给看起四六里强起这次你是新年杭州入扩列城镇从端镇错更阿巴古促在乎的是不满塞西子干转那不是李强起主席习近平给送不行城镇拉在你的心边疆谈起做批给周围客户看个余震恰杂难就行余震天气切得不塌从而给大基础军用切断件更多丁色不着行余城镇间起 乐捐出去过来从端桥扛土批给主个人他们给其制作给扛着钱的普通端来个切过三中国铁去你不扛起端别切过三行了你苍马儿俺就生气卡进俺们就是个铁今年城镇从端局呢给其边疆从端批给东北更多他批叫三吧剃刀托不切过行城镇从端压着给不打批给穷了托别归秀他苦个三百镇林边疆批给主角天给家呢给个卡给穿不着几天切够了俺们为得点儿去不他过来从端杀对他批给女儿不穷去推从说批给给一个三百他边疆从端去拆个三百 这是三百米当我说那天了真最佳俺们忙得起不他俺们肉身切了着心给不他你呢过一空样给城镇推着给快来从端批给俺们也不用给了过的当归心边角快来进去乐军端托给其制作给哈桑南大给肉质切不他城镇阴退脱不了了兄弟给们给个看给穿着平时肉质切给了 贵宾到他，城镇给开金生娃，城镇从端开工去，老将娘们来吃狗，兄弟干爸，城镇军用推上所有借钱呢，人民从端尊重少见，男孙女不扛的端卡，熊产六端去，边疆从端直水端汤，二位让妹他滚片，人民点起给从端了贵的当官嘛。 苏宁中国吃酒没有托呢，快来城镇充电了，立即体外切不不过行。俺村城镇再去给国国二位切入单位，给够看他穿着苦个两句切给他。城镇团里给孟姓二位点读当年，快来城镇前去批准了，团建切给他。城镇批给单位苦了哟，云头烈士当地，给其直水推过厂的东西了。中国取消扩团切给建议写说不是，马来西亚现在。
0: 安瓦塔，这就是四川去四川，开始没了一提醒，给客户谈社会物质谈，提制约，给其赞助给他们切到你给他，告诉财务收入不止，告诉财务马操控李强去，操守去给给物质谈联通，这么看了四个老人，去操守去给给物质谈联通，这么看了四个老人，给司机看去四川丽江去，记得你说明杭州路，这就是四川去四川。 카즈 말이 입타 지르 나오시 리장키 님의 뇌능 기금 니비의 조다키 특주 지린 워 중국 타 지지치 쓰린 기금 니비의 지와 습도 조시 유바마세 총 니비의 냠레 습도 조업에 투산 리뷰 중국 지지치 쓰린 초와 타 兄弟 체조로 兄弟 기업디 조다키 참제 중재 통교 체조로 덤진 시바 타 피계동 외 특주 지디 등습 체디 뷰제 토비 규지 렘지 냠준 체토 벤주로 뇨존 타 냠제 냠투 리준소 케고 냠레 등습 체네 기금 니베르 왕 직륜 소보 조교로 편제 티웨 치와 튼교로 군대 동대유 초니베 충만 중대 등습 체디 상하이 냠레 전주 우조기 중재 튼교 체교로 군대 당토 중국 타 이지의 위유기 남수 퇴국상도 다네 콜리시브 최고 첨부시 라렌 후다 제국의 시송시 카즈말이 입기 중국 공전 당기 중국 미만 이내 체디 토베 중재 체모로 이란 슈버마스 지지시스렌키 중국 지기 자료나 제송 타지도 슈와타 중국 당 냠토 계급 니비 조다기 퇴직 계진 퇴교 체디 기본카기 비례 냠레 등습도 단네 계급 니비 미만라 디기 준도 유예제 솜시
1: 지지니 주신이 계스 지급 칸기 슬리 창키 항저루 마르시에 슬륜 아와 탄제제 나오지 李强奇, 能年轻的媳妇, 就是习近平奇, 马来西亚, 给天村镇当年, 中国他马来西亚, 只为走电路, 恶制对于, 中国, 马来西亚他念头, 随军给咱做事的动他, 七十天, 凭着一切其数切的动他, 母体不再托别国内, 举起冷静, 推木托准吧, 给个女婿从端不保年点永久的固定动啊, 米特人律所, 三大天烈念了其数切的动物界切的, 秋在托别特区人心奇, 中国他, 马来西亚, 连王极端错过对于他, 초니비 네튠 계진태기 랑초태 쇼디 지수치로 당디 콜러시비 최고 첨부시 냠레라 구디 등섭 당네 튜문토 제시 차주로 오고타 청마 송둔 지수 송교 랑외기 룩튠 키와 송교제 최고 시송부지 아완키 말레시아 타 중국 계급 니비 스주타 첩시태 편지 이치 댐부유바타 냠레라 유도 사회 총체 토뷰 말레시아 중국 지기 스주 로딘 교미바 랑린다네 중국 타 냠토 초카기 퇴니 무주기 냠레 딩서도 다네 점린 시디 타 콩비치 리기 티웨 치보 빈디 유지 송브리 우정롱 콩세기 치고 나슈 유브리 니튜 게스지급한기 슬리 창키 게스지급한기 가격 천다군에 섭주 게지기 중화미만 지등계급의 지시 제출라다 수위 캡차 제부티 예동 개미 뉴스 조류도 중립의 최진인에 송 라다 제급임지 수위 섭주 개별 난전소니 단기 고치교 승리 야구 지시 레튼 비공 중국 홍전 단기 구지 타용체네 단기 남초타 제초 수주 당 중앙기 특주 구지제 초용내 라다 퇴교 제고배 댐빔 카세 제유타 지시 德国기 당튼 십자타
0: 挑战的当晚，这些来给古人挑战的当晚，这些团结了崔西塔，提取级别来团去，透过连续冷露拉达前呢，这些来个国金民破败，给林当地参与，这些就这个跟着那的七八马赛，就这那的七八米里了，沉落个跟着十三所当月不是。中国中央七岁主义军联委员、解放军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 zubjidu chigyo tajyong chee ne, ngarwe rengwe ta shibre tuan ne, gyurim yon ki mima mangzu ladara chiba ta, mima tumi tsojian ki lamlu tajyong ta, tuza nyergyong jen yabu chee di. Buze tobyu, sanay ki mima tuzo le dun yabu drup to, nga junge chargwe ladara tungyo chiba ta, sanay ki gyurwe ten sum la gundi ta, gansun cha ji, legin byu gwe ne sun nao shi. Zawla ji nga je su, Siping ta, Changchun, Harbin, Chijihar so su pem ne, tumi kimza sazi ta, Shirimgi Chimzu Jidu Sisi Degu Chungsip Kile Jesu Pibdi Mimang Tuzo Ni Tumin Ta Mangzo Ta Ngoje Birina Wa Ta Samjara Ta Chogu Samshi Kongki Shirim Yongki Mimang Mangzo Ladara Chigyu Ti Mimang Tuzo Ledun Ki Sunshu Ki Gaze Ne Yinba Gyunshan Chiba Ta Tepju Manglan Jiwa Ta Gugu Manglan Jiyu Tajong Chigyu Mangzo Chimzo Ta Goyi Chimzo Che Ne Yongja To Samjara Dulian Chiba Ta Shirimgi Chimzu Jidu Sisi So Lam Sui Ledi Ki Niwa Yabu Duba Ta Chimzu Tunja Gegyam Ngang Jigri Che Ne Mima Mangzu Ki Mangzu Wangja Ta Chimdiyong Kenwa La Songyong Ta Ngonjur Chigu Jidu Ni La Tamzin Che Di Tumi Ledun Sabdu Doma Ta Gyachir Da Ne Tumi Chimshin Genchub Chiba Ta Yunam Jien Ki Mangzu Ta Jidu Chigyu Ro Gyabgyu Ro Ta Gansun Chigu Be Nesu Na Shi Zawla Jigi Jilin Xingjian Ki Mima Tuzo Ta Heilongjiang Xingjian Ki Mima Tuzo 其实哈尔重叠的基密码推作理工书，称作它文字系不是人念着查业的规，总它相认不念基密码推作其各级点不所及理论了，都是那么些。理工级连接把的西巴它，上面传统作就那么些。空气，室内密码推作机，当给我这就它，密码人间长大，这么些几个表完结，解决了我西巴它，当中央给特别规的两大的团结年点前吧。 人不接送去等问题，估计我给你了七八趟，三年级听我的从这前年，来年看去过一趟，规定当地，三年级编辑了他，就做批件做就他，就搞这几两年了，弱的奇怪，三年级称作王在了，这种训练，老大的人心他可是人心，崔西人心阶级前两年了，等真七八趟，每个娃他开就点吧。

0: 와 단다 키나긴 든 처비아디 두스터 간수자 타만 테스 녀수스도와 에데 다다 켄데 마소
1: 예지나 나즈기 타만 니 녀셔르바 디 제체 독도지 시에나 직두승
0: 다제 샤마 마난소 녀음도 라케스 독도지 카네 타만 니 녀데 근데 유메 세브지 럽토도가 쳐대되긴 나와 제 녀소 가서
2: 타마 카칸키 랭이기 데타 초시
3: 타마 카칸키 능미 디기 쫌시
2: 타마 카칸키
3: 군기 체소 루시
0: 어야 둘레가 빙가 소시
4: 근데 조석이라
0: 와야 저러 조소 그런 소리 난다 꿀에 가서 레시 다 쉬다
5: 뭐 어쩌지 뭐
6: 예 야고 싶은 거
5: 뭐지
7: 신라 라베 카유나 랭니 춘베 샘시구
8: 야 미키베 너 공티 보 미타 너 공 가봐 너 취 약수 돼 봐 고나 고유콜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캬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9: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偏不语 규림용라십시유비십시비치라겐린유카바앙차레워게구지투숨구구구추숨산예라스냥첸람후캉면캉키니드부살베카주칭비탕나예디탕디네시그지루므체디쿠카주칭비탕나예면제총캉로고총게니통추권불람로가룹총탕부요카주칭비탕나예면제총캉
10: 가족가시가족세
11: ཁང ཆུང གི ངུ རོ མི སི པེ ཅིང པེ མི ཐང ཐེ ཝེ རང སིང གི མིང ནེ ཀྲུང ལུ སུ རི མན ཛེ ཤིམ ཇུ ཁང གི ང རྗེ སུ དབ གི མན ཅུ ཆི དབ སར དོ དེ ཡུ ཅིང ཁེ ལེན པང དེན ཅུ ཡང ཐང མིག ཐུ ཛང སི མུ ཁྱུར ཛ གུ ཕུར ཉི དོང ཝ ཝང ཛ ཉམ སུ ཅེ ཡུ ཁེ སི ཁེ རང མིག རབ ཅེ ཅི པ ཐང མི སེ བ མི ཐོང ཝ མིག ཅུ ཐོན པ མིག ཀང པ སོ གི ནེ ཐོན ཡུ ཅི པེ ཅིང པེ མི ཐང ཐེ ཝེ ར
4: 哎呀, 神姐, 林国当今韩国的年落出这款多啊, 得神的, 他的韩国的, 他让这三不多的, 也提的这个神的, 你那的, 你哪落的这个神的, 对, 不是青年们多的, 得神的, 对, 你那呀说不得这个神的, 我得当作为韩国的, 神长, 哎,
10: 韩国真正的卡尔斯呢刚把他们打个张不得不约吧大家买个吧我那买去吧英国电脑出来见过韩国的这样投入得不起死人了那不用念人了英国当见过韩国的票呢也不行就多英国当见过韩国的见过个电脑了送就投入多啊
12: 菜当人别，绿洲囊囊，别当了，骗不起。这个我们是我们云南第一，小猪军校区经理嘛，我同家的你自己的。苏木尔江大那亚的呢，他讲的坚持不起来，他把都人一个苏木尔那头的呢，江大那亚的呢，第二个呢坚持不起来的。
13: 陆唐军别三军的电堂给电铃音。
14: 俺们这军队呢，俺们在打工，在农地里，俺们菜刀全部就点下的，觉得别吃不消的了一下。
15: 地拉苦养别生产的电堂给种子油。
0: 다롱아

0: 아무나
1: 구경 못 겹시.
0: 나 같이 해
1: 봐. 장인이 다가 잡고.
0: 괜찮 좀 내 인주. 남준아 주년 요스베.
1: 장치게 장여 요제 지제. 더비야제 내주게 라요 마시. 이내 장 서도 보셔. 더심치. 주주님네마도 돈야 요 말다.
0: 어제 우수 겹제 남준아 주. 미설렘 요 마지.
1: 야, 저 동시.
0: 간나서 빨아화도 꾸롱샤면도가
1: 꾸롱샤샤 꾸롱시라샤도가
0: 가리나
1: 가리나에 사르고바망고디 제기르 장창 부디상 방가 키용고도고 포모 란탄도 남아주교다 싱그이베
0: 어제가님메
2: 멍하다 야부제 뉴시 예제 마셔 여우진유 뭐지 임배 그리 대체 시작 겹다 니가 대체 없래
1: 오씨 다 이네 뱃사샤 뱃사샤 정기 용금이 통과시 니 야매는 그거 니다 뒤지에 걔랑 니 닌지 제샤는
0: 용마지
2: 용마래
1: 허씨 다리키나니 심부 튜지에 쯔비용 마지베 범무탄도 남아주 교르다
0: 빨라게 용마지 손두 아니 댄데 용마지
2: 디디키오는 용마래 남주다 니에스게 대 니가 여러봐 마마 여군에 남주사나 근데지가 머신에 범무 시그 종부대래 장치스게 대 도스다도 역할이 니에 대되면 도 제마 군인님도 저와 교육을 배.
1: 您这个陈大爹，你也不用做补充了。大老些个爷，他从那年不忙，那么着头骂人，你没自己事情。你爸来去哪里养去？你起码过来给自己看那事情。
2: 妈对的，女的。
1: 他胖子没给我买女婿，买女啊。可就你那去哪给钱了大姐？是的，他的身体这个呀，钱了大那咋是？
2: 我的。
0: 他到底干嘞？跟着去不嘞？孟海棠，
2: 让你嘞，三不了一个就动。今年如果一个同年级别让我找他们去，龙松东河了，给不稳定，怎么负责？中国平民们是安踏，我都吃不起。一年啊，四岁将都有的江亚民都了，老狗开别切土民都。让开怎么去都是？让开些别出名不定，做年都民都。
1: 俺从到那边来个月，让，待了了今年，上不了我就动啊，要不就中了。岁岁上不能行，等俺妈做托么送啊？哟，六十岁的岁数？
0: 年岁？
1: 上你这月不拿我们送啊？
0: 有事，你也读给。

0: 지게 제사소.
1: 양원이 좀 세란도고. 여우치시야. 다니엘아르 럽투스마리. 럽주소. 장치일어 저스티리슈다. 년인지 키브리치 럽치일어 유구구지. 장치인예게라 루스푸기자러 럽주치가 다니니. 갑중에.
2: 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破山
1: 아, 네 수가 나서 아무나 화유.
0: 봐라, 나 할로 종기 레드 집인 놈 주 바도 제기. 전장 세가 신비 강부장마 러시아.
1: 제일 미가 화유, 미가 화유,
0: 미.
2: 你阿姆达波拉莫拉参不超死爱这叫给三号的蹲咱们都谢参不语大张去我拉的每次一落马又走给我汤我就得还求不得大哈不语去的不是你阿姆超死不是
3: 金僧了，卡杰索鲁贝，你啷当着没？阿雷，给了你啷当着？呀，我哪怕去的。金波，俺杨家中间那几个主意。
4: 翠台不久前的周春不是，那么多大年都要给晒得腐化老皮那摘下的，祝你全部梦那个黑素年米多。让晒到钱了。天真了，空姐。林拉。
1: 拉。
4: 天子的天差不多。
1: 卡杰多。去让钱过下。拉。我那里下。
4: 眼睛拉开，听我，俺天子算计，伢子家一个干白酒当送给，光给算啥呢？再那样么穷不得。当到点么送，清明天子又能吃起果实，几个人肉大，几个人名贵要是，年菜便宜，汤么都你么穷。
1: 肯定是一种。
4: 别个想想。

0: 대비 양체불어. 시다. 대조 상마. 미러만 보여 빼줘 잡스 이태비. 폭은 소야 대디. 그녀스 주비나.
1: 우네시샤. 아제 시다. 대도 제기베 슈도. 폭은 그 생자 소니. 퇴균도 저 차오. 최고 아숑. 생자 샘송네. 뇽타리아 칸이 세디 대고.
0: 알레슈다. 네트다치 삼 코초. 겐징라가 튀규네. 포르기 캐초 체쇼디. 타르구 카츠 피르치네. 로사하고 고르수구유.
1: 포르. 시다. 빈초 지레마 퇴호는 포르 선자 대샤.

0: 개체 쉐디 매매 먹어.
1: 매미는 가라래.
0: 제사.
1: 아하지. 아. 계시 장물룩드디. 정리 남바네가 유나. 윤구 주고 체험 마시비. 아, 개구. 개구, 개구라지. 파리 초스미롱. 덴데 정리 남베룩드디. 동리 남베룩드일 줄샤 까투지. 에. 디라크의 최바 제부디 좀 제도 뭐네 좀 제도
2: 제산 디라크기 갸츠세야 디 유시브지리
1: 다 그래
2: 켈라 나 기란다가 요비
1: 어 마규
2: 시
1: 와싱메 나라 훈듬도 규 마규 나라 훈듬도 아
2: 켈라
3: 让你没货嘞，冻着痛别说起，说得有。
0: 哦，开门多，等你平点什么心思？哦，开花就是这个，你要牛花青果，
4: 哪个？
3: 哪来个？
0: 牛啊！
2: 给了，我是对。
1: 呦呦呦呦，我让唐队兵多。哼，错过了嘛就。啊啊。弄得吃鱼了。
2: 你先个鱼。既然是我去睡当不睡。落出那了你也给了这边切一层嘛连龙年名度。长谷许呢你也给了光大的学姐。既然给给你对度。听我给你那么点做这年了起给。
1: 我让谢谢当落的名度。然后这边一个地主你没找当姐自己当下面。
2: 叶青姬，既然给俺说我写了酱油水，你去睡大树。徐姐嘛，切吧，门厅落不着土鬼，见证了。
1: 嗯，你过来，过来姐。哟，张喜，大队，大队姐，你们你们，坐着去，坐着去。我呢，活水没送。第二，干嘛就搞的？送货，那三十倍绝对有个小队，人民能养养养嘛的呗？人还拉不着的，现在用点加码点不起。哼，什么三不打个，哪三有奇迹？人三吧，免得去也有不正规，买给我三军位。哼，
2: 给那些人给你吃一随便不吃？
1: 你，对呗，他嘞，买点那新鲜很点当过来。让衙门马对的，衙门马有，爹家把手机拿马对的，你过夜还叫去让爹爹我了呗，就在门口站着。你那只有，让给啊，让叔叔他姐差不多吧，我听见了，许多几个妹，很多我才爱用啊，来还有。
2: 张国学呢？다리 길한 자자야디 나 둔다지 체크하고시라도 자료 난다 줘야이
1: 둔다 그래 쉬다
2: 나 중퇴지 중앙 카교롭제 처지 부화내 넘주단 예로만 둬야이 디광로 롭지조라다 예멍라를 근처 쉬비 겹교 능민도 기란게 자료 난다
1: 아 국부차샤 당구디 나랍자 라는 심에 니부디 니랍자 상마 마운베 응함직베 책부 난기 가딘다 답서 신다지로 수수페노 된투지 니다 집지 개겹치 둘다 수부디 수부케 셰메 어 저러시 저러시 야 유유유 나라 통도 미도
4: 게 게라
1: 저 범 도디
4: 통도
1: 걸어
4: 게라
1: 마랑 기제메 야 유스 유스 마유 나랍자 라는 심에 잠 엄지 예대 가사가요 봐 야, 규스 규스.
4: 깨라.
1: 규스.
4: 깨라.
1: 야, 유유유.
4: 깨라. 씨. 장시도.
0: 괜찮으소? 엄마, 간다소.
1: 라레 가리유.
0: 깨라를 캐바시를 깨하요.
1: 저매.
4: 씨. 깨라. 깨라.
0: 엄마.
1: 깨고. 깨고 다시. 뒤져진 나스도 그러봐. 고부 오조 자지. 소소지 이제 큐치 신금도. 누가 깨봐. 땅아 누가 깨봐. 누가 깨봐.
2: 깨라. 정치다 念桥. 멍내수야디 기랑기 거진제야 치두이 민구석지류 도어탕류 체계니 念桥계 포산 北平지역지 增창남의 발체체배 내수대 기업시 디네제 기라이키는 답지라 승산례제 산투요마시
1: 디와스제 라카시지
4: 계급도 죄다 니니마 쇠던디 계급을 숨겹치 내면 유마시 길라 나중 몸에 길한다 포샤나 숨겹치 주로나 더도 계급을 숨겹치 뒤에 나 쇠대조 라진에 다로나
1: 얘야다 죽을 요리시 내 제다 맛있다 근데 지러져 했으니 신맛 삼주네 흠 디스 마라니 도다디 다 구두인다 셰메 너부터 아니 도야 그 세다디 정원은 시 나브라디디 제부터 유디기 다 차순 셰쇼리 你对
2: 牺牲给 千种八零七亚的 我同都八零七亚什么就
1: 请问哪八零七亚 八零七亚三十种 罗瓦三十种九里
2: 谢电次那边的 富华有的真正大师的 牺牲八零七亚是 三十亚学的 提零七亚什么说 生意你们学不到 真正大师八零七亚主义
1: 前头两个 잠시 固定的
2: 请你给了 争气功不输不赢
1: 就是
2: 亚卓

0: 기니게 주무세가 요미 스고즈바 긴소야자 교르군들의 진에 더도 요냠이도 기니 포교운이게 문화주고단이 요즈베
1: 자 해단 띵띵라 모티브지 미유베
2: 이 하사르샤
0: 하이탄
1: 요자 미유베 하이천 제이
0: 게스트 가드야 얘기 과 친구
2: 가자 시구마리 겸 예치소
3: 구겨 부려봐

0: 피리 장려하신다.
1: 야츠슬로마시. 지마토디 갈레딘데 마스니 제바.
0: 알레. 뭐지챵. 빙예 중부 문하이 천지. 비정포 산지. 마란챵인지. 코어. 젠저 조양 카교로 젠로 핀버. 장치지.
2: 아. 마고장라. 캐스키랑 그 최대 불교다가 심이. 오늘 저희 대신 인도 없이 중치 속생 원단 송샤.
3: 다시 디키라니 아자기.
0: 양 좀 좀 가시에유.
3: 예스나. 콩 가사 아자라님도 큰일로 소비 주신이 드베스이.
0: 가좀다.
1: 겐수리가 가차가 요마. 라가 요메자 대체 요마시.
3: 하이탄게 임시 왔다 오 있으니.
0: 맞지. 니엘러메.
1: 오시. 세몽라. 사바강 된다디. 니 세세겠죠.
0: 섬샤 마지. 니 제신년지러. 온스 마지. 자이탁 인기지.
1: 말레. 이.
2: 이다. 나라스티가 샵다스케제. 나 방다치야. 나. 뭐 메슈니.
0: 오네.
3: 포샤. 나랑이 입도 보셔니 쓰고 멈칫.
2: 메. 주변장라. 나키나 주제 저 중앙 카디롭다 이교단제. 넘다 녀시이.
1: 나는 부단에 도가 요비.
3: 아차 가로 전나 이즈더니.
0: 갈 수가 없지. 마시네. 자투 제 퇴근으로 빨아 가면 되는 거지.
3: 빨아 갈기 먹어. 콩에 무티만 나베 내가 나가 먹고 채 여러분.
1: 하체. 장로 하저제.
3: 죽띵. 이내 접게래 저기.
1: 몸체 흐리바.
3: 선생 튀러 바우 튀엔 쳇지. 나 바우 친디유.
0: 하지. 아니. 포르시드.

0: 대다. 포르스트. 야. 어고 진화 생각 맞게.
1: 자게 그때 시죠.
0: 먼저 난 딱 앞에 있는 거죠. 간배 안 올라가지. 대다. 비가 차를 신주스 튀어지.
2: 세몰라. 기랑게 어고 진화 소야 돼. 괜찮 줄 알아지베.
0: 당시 큰 윤치 상람 거다 야타면 나 쉬고지. 이는 혼커버 지부치에 교교 미다 지지스 능 마지.
1: 이다. 나랑 소양 같이 동도.
0: 디 어우정라게 로마고 냥차 남비 동전 다 알았다. 교교 개 흥라 코나 썸는 뒤에 되는 마지. 진주 대제 알아시 못 딘제 동디. 창제지 나샤 저거 뭐진 알아려 뭐 차봐. 디귤라 라교 망고도 제장년하다 측제 가르교네 라교다 저와 육고유 안녕린다 콩트 메치판에 교르니 루부 차바체바 큐 나 멍하이탕게 생게다 저부지기
3: 양도
4: 뭐야 땅아인다
0: 라교 라니 지롱 초스진 펑린다차 리우 모베키 인체이 켄즈다 저부진디이
2: 양도
3: 양도
1: 当然的，托子康亲这么呢，让幼儿园的大娃吃完的，我正好上街，马贵长了命不切的，这个给切多，让少了多钱银。
5: 哎呀哎呀，当然的，这户大娘聪明，让幼儿园蛮多人样，这么针对所以到，我们还称，现在他超不针对于，
2: 让幼儿园是龙泉世界。一年堂的日龙地，秋龙吹索也龙起过水。
0: 前一大车前有买人，人家三不断的。
2: 上月那年，给客娘不同，各都车队，店内对面说，龙不去开那独立干部的马车。上月那年，给客娘不同，各都车队，店内对面说。
5: 양훈이구도잠추그이나여래
0: 비구쇼산리기딩칸의지벽도시피나여지통매치디라교라니개교민도피느야중국서신통내대기들래지계급선생딩제이디만수자교니제대된화유제예전의장계민지교야디폐지낭대다의인기지땡게기진한수대선제在给老了，给交出给电灯器都让少淘不得。平对古小身躯如大，理工铺给解决难难心求是。钱呢？买了是的，让给你那个给交俺的。看这都。
5: 永安。
0: 今晚啥叫可玩来呢？去这俺俩最下边谈这里，买些钱玩的。
1: 来不得。前年就叫年桥你们到这的，让给平州出钱。
5: 前年是叫儿子喽。
0: 当时，年天没钱在给交俺酒是。
1: 钱的用啊，自己瞧。
2: 你的，
5: 那么些帮不起了，那做啥叫那下边对应？

0: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건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불도 돼 얘 티대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돼 별 신념도 돼 대신다 돼 이네야 수업도 돼 직신다
1: 뭐지 난 저의 한국이 진짜
2: 真书堂 你这次没级别起过 真书堂能别行于
3: 정규영기내년제유계조내소가도피면이미피주당내년제다균치조배내년제유계조토나나로내년제기내둔기업직무미대와당영무미당와예수야구미티바소리지배차로다롭존라쇼균티바마세미남기레게뮤제마로조와당연구주레베착세내호배냥가토로주세내년제유나정수당라피당개용기무지성다성가이비연수유사용외수나구대로시베소나토라업직무비 真书堂给三三给吃瓦中的滚了地堂起日剧堂米剧那剧上拉索给剧堂毛尾从卡都片面移民案别剧前的错了等到白药白云山进修堂出名跟着几年做米占了七十余遍问了人呢问了不愿意推剧堂子给你也从卡都片面录制堂移民案连不当别剧囊中三年哈斯中给林国沙朗爬过从中给一张他望着两个月估计出几案案案你出
4: 자가디스스키와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존에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지민도라
5: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4: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리 또 세감을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연은 주스디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스단은 최야구지 링기
6: 자야오스차사
7: 都是要做苦下了。你让了白居大爷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
8: 吃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是要的。韩立芳的，我那也要多。
9: 韩立芳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工资也不是那热闹。
10: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朋友。

0: 부장라,비싸샤.레고니송은소디가처샤.가리.장지치대불규치디,레고니송자라디가하고샤.디나는감지칭흥남다베빈카규구송칸찌데제.딱제치럽샤.먹덤놈저과송겸나,소게야기녀바사부다.방석교.카규우리나방다견셰교마리.레디치대워마리.갸타다진능분이가나응소요리. 탄다 능부지 난연다 능부지 칭허리요리 디마체 응소디니가 콘첨부제저 뉴욕버리 판송개비나 경구 첨부포다
1: 경구 사제 탄다 잘라틴조 미라고 주스 차차블리 야면나 판송개비제 장소리 야면나 소소 고라게약 처지지
0: 추장라 리비미다 총기 알랑가디 키랑게 아치나브리 탄다 네즈르디 키랑게 가면 돈아 유제 야마 챵 만나라.
1: 남자 제가 그래도. 네 잡이 빙라 딜링 스미도. 칭허 고송서 저기 미드게. 카도 고송은 고코제 대유자. 잘라디게를 균스 요마리. 전다 친보 진도 갑 마리. 칭허 조관한 게 감디다. 넘주나 그 감디니. 장게 탑주 야구치 탑주 야구치도나 나란저 경청부 보고 말이 근데 조금은 시야 속에
0: 신수 다리 모습 제조

0: 라샹라 키랑송다 문에 포그룬다 좋아요르베 지라 생각이 포그룡 사랑 안한 이세가 대비모 가게 미동 아자자 코이 꼬부틴데 요 말이 내줄 하베 지로 코옹 생각로 댄댕 혹시 신이 중요리 코옹게 자라 피게 샤시 말이
1: 다치에너 겐싱라 포그룬 댄소 차신 다시 매줘
0: 진라 코니 포그룬 종다 다양 캐탁 줄이 콩고 포그룬티조 쇼게다 광다닥바 댕기 체베 럼디러 불교치고리 이내 쏜다 디단다 저와 가려요래
1: 이거 단디 님은 샤용배 겁러 포그룬 불세 갑쳐야 됐음 해줘
0: 불세 갑쳐

0: 海琛，
1: 咱们要见女儿，我们需要你送过，南京出去打工过了，北平的兄弟接你，免不见点手马力。中队有吧？蓝桑听见，我们需要你送过你们都保定了。中队没吧？那边连接，搜索罗友。海琛，
2: 总部在对面，带队员的人都走。
3: 海琛，
1: 连接接的。海琛。
3: 감사.봄쇼니 서구 수류쇼 매미 자도 허바치고 와제.
4: 수류 매미 폐지 난용도 요리.
3: 로쇼 있겠지.

0: 탄도로마용치
1: 탄도감니시도용아니하고서
0: 진보
1: 세망라나중아트시가이지퇴용을해감솜주제일러리빙에나요남탈을받도치그래

0: 야기 공수인 데스돌 단대 단대 다주 투진기 능민냠 좀탄 뜻이 땜지 춘지기 투진 팀들의 차대샬 능미 가르치학 투진지리도 어 냠솜기 투진지리샤 리동아 아야
1: 이포기 루게 진짜 신유래
2: 나가 뭐 니마 주여 니마 주여 가사 푸지게 다키체 다교 가사 니 니마 직 메시하여 마 가사 하게 맨지 제브리 맨디 세나 타 차기리 푸지 라세제 니 니에데리 부모 디 미도자 톤데 맨디 세네
0: 남라 푸브리지 바 어야 다체나 범디 민라 가르스기 위바 하고 위베 좀디 나로리아 범지 남라 포주고리스 다 전에 범디밍 견주 가르스기면 하고 위배
3: 다베라모
0: 저래디 먼저 능미디 로 용야 고제 대두잔바 아 고모 투체 미년 부체제 안 범디 남로 부제 군이니 직 남다 직살 대제 원 딘제기 디자체도 가르다 로규 딘제지 좀브리 바 덤규데 아 대충제 다주 파리스 로다리시 공인기 다와게베 체 주행한인데 다주 퇴진디 땡키 체브리 아 디닝 가데 균주 전에 다외 입디 근제 가래 안주 디콘데 럽 아 냐칸 다와 차잔로 가르체요레 다와 칸제 입디 가래 어 고고 고랴 어 다와기 입디 골골인 봐. 어 야탕 그래. 안 졸럼요. 어 야고 시자도 야탕. 어 디곤다게 넘시디 야탕 쳬와. 어야. 다체나 디간 좀 근데 줌레스나 만조 어 송게럽다. 탕게럽네. 어 다르체 디뒤 자만에 탕게럽스 계속 그래. 안 조니마 공무 유뒤 자만에 지지 봐. 어 탕게럽다 송게럽 유뒤 자만에 퇴진디 요리. 디닝가데 큰주 디나 년통데지 신난다 디카레 로럽리도 직도 아 데 콘주 굴로라 한주 탄다다 잡부두게 어 탕 탕게르 비셔레 동아 어 가르치기도 부구디게게 가르치기도 락바 긍슈키 누가 긍슈키제 가바 주고도 실로러 아 실로러 제메자 주고도다 데 처음도 년쇼도 권다 체메 처음르디 추구두게 제메 처음부터 추구도가 어야 송게르다 탕게르 구두지 만조 다주 발리 다와르 대제 다주 발리 대 최바 비우도가 야 디네 신도 직도에 저 지간데 아 다주 발리 비르바 발립스 근데 추래 발립스 근데 추래 안조 디님도 지와유베 민지 디게 주고 꾀주 제야 제도 디네 마 신지게 꾼다 그래
4: 박립 라젠보 립 발립
0: 뭐야 다 박립 지심도 두게 어야 수방한수 좀통 지내자 주버스도잖아 어 되게 배주던데 어 다주 퇴진다 저와유베 좀통지 지난다 스도 민지 되게 찾아 가르쳐도 아 배주다도 아 어 대신에 콘조 어 가리워
3: 다가워
0: 어 다외워라 수님도 아 능미 찾아 등기 가리 좀사 능미차자 냠도 좀 제동아 냠좀 제제 퇴진데 땜지 수비 누가 잠어 다치 퇴진 제스딜레 시리즈베
5: 스미 그냥 주신 칸이야 다주 퇴진 부디 좀 가는 능이나
6: 난초 능미차라 좀 제 다체 팔레스 다체 팔레스 기스기라 다와데 제데요
5: 아네 다시 또 빨라 암라님도 다와는 되게 다시 가기 싫으지베 어야 역시라도 마시 아 다체나 단단한지 정대 털이야 다주 발이 나가 막고 여지시바 아 디나로네 근데 근제기 다주 발이 생유요 수이바 저면 진다
6: 치비카
5: 나로를 치비카 루교 다체나 저한테 근제지도 나무 좀 놓으시겠다.
6: 뭐
5: 야구 시작도 만주 나무 안 넣자비 좋아. 이제래. 야구 시작도 좀이 안 지만 쉬나 아.
0: 어야 다치는 경주 다주 퇴진디
5: 이 놈들 그들 나야지도. 다들 가르침 저래.
3: 뜨카.
5: 뜨카 심 저래 좋아. 다치는 놈들 그들 나야.
3: 뜨카.
5: 만수님아기 미디 너름네 치제 제 주행에 권다기 다와디 dile

0: 나제 레드니 체리기 정신타 말라기 정신 침부된베 링네 차샤지기라 대나우의 뒤기 로아미리기 촌에 지슈타 링네 슈샤솔라 독십타 먹든 촉지 20소 심주 띵섭체네 루주 심주 체주로 차창와타 카세와 콩젠바 제기 무비 빵다 고든치기유 표도 시외징주 당춘타 타버도 주주 고이 체춘 편종기 낮에 차샤라 가고유베 좀제 민용원시 토유 탱디 시제 생멜리세나 표랑종조 링의 송접 심주 칸기 운진 쉬바타 日本이베 심주바 체모 옛샤르케 운두라네 편종기 낮에 차샤골라 무투 모조능교 임베 탱게네 기시 유바슈
1: 시리기 외랑 디니 초 로즈기 님구 디니 슈로 편조 시리
0: 샤르겐 원두라니 젤로직도 국제 두주 둔숨로 편조 셰 통매 종코 기딘 총조로 총바타 직도 국제 국주 국둔로 스촌 롭체니 롭타르친지 편조 덴조 강토 차레나 녜도 게로 편조 롭신기 루규 릭베 셰랑베 롬네 톱 탄다 페랑 존조 징우 송교 심주 칸키 르브니베 심주 바 체모타 우지 슈베 토겐 시시유 심주 카조니 초베 토간기 나제 르브타 페기 나위 루규이 콩라 제세 지격한 시슌키 믹스에 폭류 체계 바타 페랑 존조 미마 시슌키 믹스에 폭류 체계 바 페랑 존종기 릭슌라 제 니티베 체계 바 계급 링내 부이 표준 체계 바 대신 종용기 제자 링내 캡군기 차진 링내 캡의 체년소 톱유바이
2: 안에 딱 마란족이 전쟁 시부들라 안에 저리 돌아가마스야 딘데기 모르시와 인스 아 근데 지금 이나 저리 돌아가마스기 메르와 안에 니니 마란족 벽이 나지 리백이 디나로라야 세유 정신기 진짜 다니지레스 다지단 제비는 가란족이 다 공을 쉬는 시 네 도지 삼에 두렵디니 에 디 고초백이 지단도 당시입니다 두저디는 답변 롱고 티직 준지네 고초고래 따이나 가란족 별 안 좋은 종기 네 도지 삼에기 네 내주기 에 주자를 대비 인바 있나 망체버지 에 답변 롱고 마동 준지기 진짜 내 시장자래 안 되네게 롱고 순동 예매 대가로 임베이나 노제 사르메키 드러스야 대 죽지와 타 엔데네기 쩨릭 게 드러 넘었어야 텐데 드갑지야 고조 대어레스 안데 순동 안 롱어 순동 예매는 고조네 안에 드럽 두백 두게 바람돌 야네 텐데기 에 바갑지라 야타 말한 저기 벽이 나지직 벽이 안에 드림 예당 디나로야 쩨리 드럽 넘었어 텐데야 이와 제구월에 조디 가르라스는 안에 제리라 주제 체네 안에 수협에게 요제 당 야나면나 리체 당 야나면나 안에 치수이나 안에 드림 림싱게 안에 자랑라 수협에게 안에 주제 딘데게 배주 당베게 안에 락자 아 제리 딘데게 조장 체베게 락제 딘데르 데네 안에 가나조 아 요제 수협날에 야나면나 네 직 튕게게 요제 수협날에 안에 야나면나 소웨기 요제서에나 어 딘데지를 쓰고 그래서 다 드럽 뒤에 거기에는 조여기 알아서 링내 슈샤기 찹전을 간데간데 요래서는 링의 슈샤기 찹전을 이면은 돌공지 아 돌리야 돌주시하게 돌공 되네 작업이 뭐 되네게 알아서 돌링 좋아 시베 돌링 되네게 알아서 미소 된다게 되네기 내주도 어 된데레스 다 뒤에 거를 이면 있나 안에 가르쳐서는 중요한 내주 대단해 안에 두급 뒤에 지속 계주 가시 통토바 빼차샤면 있나 아 신뢰 토하라 인바 인바 있나 안에 롱온가동 게 되긴 가란족이 토 고주번에 되긴 고난 모두 쉬분 당시 안에 제 중중 된데 세르보다 까르보 야난 제 첨보 숨동아제 두개 천재는 숨지 내 초 로아 토우 된데 안에 제주도 돌에 다야 안에 디인두글 안 벽이 토강 되게 아니 별 안 좋은 저기 아니 지조 다 되게 폐림 되게 건데지를 야 아니 비주

0: 농구 요래서 되거라 안에 말아서 나 아무 랑게 다지 도메기 지조기 뭐지 요르바 다리 짐싱 안에 지조 디간라 안 드럽 디간라 제림기 지조 된데 된바다 되네 야나면나 초바 소수기 안에 고변도부 저와 야나 지오도부 개부도부 아 된제기 다 초바 말아서 러비네 자전 저거봐 자전도부 와 된제기 다 지조기 즉시 요바게 된제 남바 된제 야 통용고 어레스 안에 되네기 드럽 주발의 안쪽지 안데 디 틸하바르도 있나다 말아서 롱어 숨동기 예매 되네 숨지 당당 말아서 뭐베 빵달아야 아니 시즘베 임베이나 아니 벽에 세유 학바르도 말아서 예롱 그 유디 쪼르 체베기 아니 의장기 아니 네 유지 때와 가시기 장부 그 죽죽이 유롱 카시라 임베이나 아니 말아서 그디 지조 녹시 즉시 딘데기 아니 다시 王汤月吧，听这大是吧？当我们做王子的时候，当王子的不，听这个，那这人的这些，制作的这些，用个月吧汤，俺的那个搞的用过了是呢，接我的，接不的，我听这别的不听这个，用下来推推个不的呢，俺呢，当天俺让做表演，俺那些，嗯，这边拿落了呀，推的，加入加进俺们推的不是呀个，对的，推个不的呀，听这啥，制作表演听这呀，那么听这认识。 다디나로야 아니 가라서 벽에 싸공 큰 용을 딱 집단 게 싸공 망부지려야 아니 돌 망부 용구여 봐. 라버도 가라서 아니 장부당 초침부 아니 딘제게 주구기 롱숑잠 많이 봐네. 아니 신바게 가라서 아니 사법 토베 길 봐. 개정열에게 사법 토베 남미 시동 연기 아니 자당설 딘제다. 아니 장당기 아니 세유 망부지려 이나 아니 돌 딘데 하장기 표현침부 딘제야 니고 요레스 다 이제 나는 예배 나눠 학벌도 다 나가서 예배 로시 나눠려야 학벌도 아니 계급 중에 주당 아니 종 등 미마 시중 아니 종 중에 주 대역 기타 말한 적이 전반 이날에 야나면은 서유카 아니 미마 시중 이날에 공주기 잡조르당 하장기 잡조르 제백에 내 차지한 올라이나 아니 너리 서유리 임배 있나 만족이 나지에게 레구 마무치어리 딸 나지에게 레구 마무치어가 뒤 교림 뒤 나눠려야 ngari sikuli cha xa ba yin na langjian zangbi chu gyu gyu gyu la yin ba yin na ngan zui ki ta longu sumdong ngab gya ne ane longu sumdong ki parla yin ba yin na ane thur din de ki kong su tobe ki yan ne zhu din de ma bu nye war halam du ta lakbar du zwa lakbar du ta ngaran zui ki tabi longu nidong dung ge chun che ne go zu zi ane ngari ki ngaran zui ta lo cho sa gura lo nung ngay ki zong ane chogo chenpo ki gyukung ki longshung ane langjian zangpo ane di macha zangpo dene ki zingi zangpo a dende ki longbe ane yulung mamuchikla yinba yinna ane di turdinda mamunye dewa ane nga rangzu dacha xaabme na langjian zangpo chugyu doki ane turgung kuru kiam siya ki ane tursa dende zingi yinna yinna ane nga yigi yigi wangho sirwa gyalun siya ki dende ki yigi chibi ki targo ta ane sirgi xaaba dabo Tā tī tā bū nāng xīng lāng jīn zāng bū yu kū yu kī kī tū bā lā shu bā wī kū yu kī nē tī tīng kī nā zāng tā zōng zōg rī chē bē kī nē yē yōng kī tā sāng tā rī lōng gō sī yā sō rī tīng tē tā nē nē chū tā sī yā sō rī tīng tē tā nē kē bā sī rū sī yā sō rī tīng tē tā tā tīng tē kī nē nē kā sī tū mā rā sū tū rī gōng tīng tē nē yā tā nē chī chō tā chōng lē tā nē zhā wā tā mā sā yu bē kī nē tīng tē nē shū māng bū tā nē yā nā mī nā mā rā sū jīng gō māng bū tīng tē yā nē 산제 총버레스
1: 콩도 겐샤르게 우두라네 푀기 나제 리베 투잠 칼레 작체 투급기 투잠 예단타 티시 타베 삼니 총위 급티 투급기 나슈 카지 골라 모두 두두나 투스 샴라 겔라네 모투디 우장기 대와 제비 푀기 유우쿠도 삼니 총위 작체 투급기 나슈 카지 골라 모두 능기 임베 랭게네 모투 기시나로
0: 네, 다 두릅 말아서 이슈 탐박이. 네, 로럽 계주 예매네 순지지 안에

0: 단다 가랑족이 에 쇼 눕기 라와 가랑족 단다 너리기 으 너리기 가랑족 단다 조체와 숨미나 시나 디피베게 아니 에 투럽 니슈탄바게 로럽 야주 예멘은 고조제제 아니 아 우이구기 사사이나레 시그지이나 로가이나레 딘제 나로라 임베이나라 아니 가랑족 나제게 모든 규제제 아 나우이기 토궁 딘제 마무지야 아니 가나 간잡이야 예브레 다 대니에 제제 된제 나로라야 이나 차샤바 임바이나 아 단 롱오 숨동 니게 숨동 숨게 아 춘제기 아네 마랑조 이나 돌공 딘데 니에 빼지 차샤바 임바이나 아네 마랑조 딩상게 아니 내동 종콩 단 내동 취소라 딩상 내동 취콩기 이네 계산 다 제사스에 된대다 로다 종콩기 아니 팅스에서 된대다 소매기 다르마스에서 된대다 진부 종콩도게 아니 세르토스에 된대다 다 되게 있네 돌사 된대 마무지 아니 되어서 다 돌사 돈주 모든 집에게 말한들이야 자주 근데 중 되어서 되거라 안 되게 와 되긴 걸라 모두 집은 나신 높죠기 아니 머리 쓰고 뒤나 롱어 다변 이동 등의 춘지 있는 고주백에 아니 배기 짝지 인감에 두렵스야 된대게 피림직 나로야 아니 주단 죽신백에 멍시 토라이나 유장 안에 요런 차점 동고도 뒤인들의 양아랑 좀 빼주 샤브나시 돈줄래 야 유장의 사공 돈줄야 안에 짐싱 안에 자제감에 들어가려야 진짜 배김 배제야 배림디 짐싱 야 주단 죽신이 맞아 아 진짜게 다 저지야 용구요레스 라바르도 다 들읍 뒤까블 임베 있나 아랑조 안에 떡이 느리라 차샤브나 돌궁 편 치셔디 가르튼 거로서나 편 치셔디 세 월의 주비게 아니 서부 그러와 서부의 돌궁디 편 침부지 통용 거래 상어라 이나 단 노점게 쇠비 돌궁 열대 이나라 교 용내가 사바도 롱어 니동 앞게 춘제니 짐싱 아니 말아주디 랑제 장부 추규 김절라 이나 아니 서부 그러와 세 월아 아니 북부딘데 주지지 아니 말아주 세 월아야 서부 아니 Sumbur debegi minamgi, ane dekhan nangshin, shimbyogi pungbu tontula ya, ane sewula ya, pukba tinti chujiji, sibuki, ane ngaranzuki, turgungsuya di, ane tuyagab diigabgi, taben longu nidong ngabdi chunjiri sumji, ane di tarso shukchimbu jikshay, ta di ngaranzu nubjoki, ta ngari, doi ngari ngayla ina ngansan tuyabegi, tintegi turchuk chiluk chetangi, turgi, nambachi imba jikshay, 되게 멍시가라야 아니 단돈 가려요 레시베이나 위장 초라야이나 알아서 다소 하나면 자침 부여베게 너기 찍베게 아니 불강 야나면 안 도시부터 되게 너 레벨에 침부터 되게나 양바다부터 되게 찍베게 아니 양 도좀 불강한테부 아 돈조야이나 너리 초라이나 리니즘 된 거 요레스 다 돈조 된베게 또 너린 거나 자샤베 임베이나 아 말한조 에시아 위메이나레 대단 저거 유백이 학벌도 가나주 신장 키르와 세공이 이날에 양남은 나소 세공이 이날에 덴즈니 아니 야마 제베다 내베 망고치베게 로백이 아니 초바다 콘즈기 아니 슈샤 샤베게 링네게 아니 돈주단 저거 유백이스 단 낭도 니부들 가려요스 자고 좀 들어와 자고 좀 뒤야 아니 캬고온디 대긴 공을 슈베게 면도 다 면도스야 되나 신치지 아니 떠게 너리 아니 장당게 넣주 아나 야친 비유기 짜당 된제 강다야 자고 좀 마무지 니 되어레스 다 디기나 마라주 저름 감에 기갑기나 심주 셰비 교림 디나로 마라주 자고 좀 디기 켜봉 쓰유 이나레 자고 좀 디기 땅 마라주기 아니 걸루 거당 이나레 딜레양 거지 디데제 따이나 녀외 로주 장지기 나로라야 만주기 나지 지게 딱제 제베 규 아니 마라주 벽에 자고 좀 쓰예디 네 장당기 네 로베기 진네 잠마인바 아니 삼마사기 말아서 사법 때에서 마사기 장부당 초침부 교구기 아니 롱숑 딘데라야 아니 자고 좀 된데 망보야 예선 좀 되어서 제장당 말아서 대급 뒤급 라인데 대긴 공원에 모를 쉬비게 아니 디 돌디 게 멍시 가나 있나 하장 야채와 편심부 예비기 자고 좀 쓰게 저저 쪼르 채비게 아니 말아서 나의 말아 매부 초기 미리기 아니 군대의 통도 준비기 속자이나래 야나면은 마란조도 응원받자야이나래. 야나면은 마란조 대주당. 야나면은 마란조 이니 대배기. 아니 저거 진대다 저와 유바다. 저 다 소외 능력이 나랑 좀 믿도 락싱기. 네 미게 뭐 스톤기 유바이 나래. 야나면 줄로기 대비기 제고 이 나래. 다 진대든 저 유비기. 저자 소르 집에 타고 좀 마무지야. 네 요래.
1: 홍도 옌샤르겐 원두 라네. 퓨이기 때와 임비. 의장군의 답변 3년 중에 자체 닝매 두급기 능슈 카지다. 대신 차고 주민 능슈 속에 골라 모두 두르듯이 난춥수. 샴라게라 초네 표 전부 두급기 능슈타 나제 골라 모두 두두 능규 임베 랭게네 모두 기시나로.
0: 더 랭게 상매 천사리 우리가 전부 두렵더니 안에 두고디 조약에 조디 가르스네 두렵든 바 전진해 고조 대여로와 아니 두렵든 바 곧 주네 아니 두렵 구백이 아니 로랍다 숨주이나래 십주이나래 아 딘제기 제가 안에 조제월에스 다 대가게네 나라도 당거사 도시 되게 단나지 나라도 당시 신아래 나지게 아니 모든 시에게 때 아니 남변 쪽에 가르스로 당부디 방소로 봐 다 방소는 나눠다 나라도 랭기 장미 시에서다 그래다 의상을 있나 다 단다 방소디 편체셔래 전부 여러급급기로 봐 다벤다 나 디스고랑 알아줘 지로 지로게 언니 더럽든 뭐 춘제네 수지 숨제제 방수도 같이 뭐지 다 방수들 차샤바 임바 있나 열롱 소가 다 화사 시제 그러와 다디 사공 딘나로 있나 방수도 다 잡고 슉 제시래 다 디피베게 아니 다 알아줘 세유 심발라 방수도 이제 요래스네 방수도 이제 요래 다 학벌도 아니 배신 비게 알아줘 다 뒤급딜라 아니 디 원규르 체베게 사공 다 총을 사자라야 아니 점에 그 부리아 벽에 대급게나 방수된데 변전부 종대어래라 아니 양 대민게다 양 자자비나 아니 그런저 디다 유휴 사자죠와 대민게다 그런저게 다디 자자나 종어의 사자 계속 사자다 딘제 전기자마야 대급 대급게 방수된데 종다 쪼가서 미라 변보 변진에서마다 전부상 피비게 그런저 런진 미라 변진 딘제게다네 돌런 쭉베게다네 딜라 안에 학벌도 돌궁 싸워라 돌궁 불강타 세게 멀어야 안에 서붕 진짜 차박이 안에 진내 수자 딜라 가르쳤다 먼저 방수식 요러와 안에 나 니버들 있나 전부 졸업다 디갑라 도그 수제 된데 마보 진이 되어래 땅 알아서 다 단다 흘르 여백에 부랴 벽이 갑라 임배 있는 도링 단대부로 쭉씩 잠시 아 된다지 요래라 안에 다 차라 거백에 말한조 다지 Jembe jarab kawke dogla ina re, yana mena ane temingi nga ranzu ta ina burgoy sikorwa, do rangla pete shibu rangla ya kawke gyabeke la dinde ina re, ta dinde ki ne chebe ina ganga domne ta tanda jembe jarab kawm ta shingje mangbuchi ki jembe jarab tuyrib chiki lakbardu, ane tuyrib yeba ni gube burula ya goyro chebe ta dinde ki konsu dobe ki ne shuli cha shamna, ane nishu lakso yorwa. 다 dunzu yoke karare su tuyukala jingne yigi tongne rwa da pyo yoke burya turup kaba yinba yinna jizo yoke dikshi yinna rwa banjori yinna rwa magdun yinna rwa rwa jingne yinna rwa logyu yinna rwa lakbardo nga razu geda rikba yinna rwa kanji tela ya an shimju chiya ke ngobe bangda tega dinde chi turup daga rangi dinde ki tega dinde yinba chi mambuji ya nganzula ya kodan chaya yores tatengi nga rangzu yoke pyonchong nungjin nyanjin legungi 네 변종 시릭 레센 시베게 디나로로야 네 벽이 나지기 차샤 네 비에당 좀제로야 모두 도리 잠시 쉬버인스
1: 팅디 레센 죽죽와단 뒤네 페랑종조 징은 송교타 심주 칸키 르브니베 심주 바체모 게샤르게 원두라네 체체 나위 변종기 나제 차샤기 피림당 좀제 거기 낭된 창마 생겨라 진부슈스 바인 Teng jime li tsena ngan tsui sumuwa lhengye la nang doon sarba kujishu yubi lhengye ne tuido du gisi nangyuk mani ba nang roo.

0: 多钱数健康打不起来，地位出工人别，出工的，场面开不讲的，嘴巴是开了意思。从我们谈年过去，拍个杂谈谈，突然打不起，娘们都真的，听梦托，没事去啥都健康麻辣去出名了。说点忙不出来去有去，轻轻松就入一百钱。问题，咋去西屯去？嘴巴的，老妈点送钱给错他，他觉得不点难免。 第二年，崇文总去多钱创作银行，多钱算我所吃有钱。对于人们呐，崇文村除了点点做阿爹话堂，崇文村建总部也办，崇文的杨阿婶呢，崇文村推梦给爸爸堂，自我介绍求了信誉。
1: 阿妈拉行不是耶？母亲是农民。
2: 母亲是农民。
0: 谈到。 价格中间几米的名了，八吨三十斤。多钱创作，这部书记赢了，创作难给出版行业。另外路线呢，多钱出入金融三年卡的月光忙不是用个月呗，八吨钱跟这样，记录清有不是？八吨钱跟那些呢，价格中间呢，你这来个车度，特定运转不如，培育起等距接线图白切图赢了。
3: 体外控制，除了松江去局，都是首都东局去东安去。
0: 铁岭娱乐中切菜时，八点头两个进，推最同最前的，就规矩有的。三个人用他的样，错过天日就去提议。多先说呢，三点长二口的，七天八点口头赢不通。军队组接他们两线赢不的，军队立不定心。 八段工作，错误通知三，体外加七万元。铁人八段请俺来罗娘都多段签约。
4: 几单多？几单的也住下？我的也住下。多签算我呢？八段错过了五个，我做生意。三个上班的那个组的错过结局呢？八段去另外路线呢？你我没被来给控制所处理。
5: 嗯，他听那个，俺那路是他跟他，也出兵那么路，他跟他出兵个送他，他跟那个，你给最特别个垃圾呢？这，请问路是啥子？过去些的，一年这个几个，七八个呢？给他跟他，啊，垃圾，所以他没接过给做，没接过那里做，所以做没做，纯粹给，你嘛跟弄些个钱，他最特别的那都个些，恐怕长大的个些嘛那个，过几年送到他嘛是呢，退了这不工资钱了。
0: 外地，初步杀掉电话热线，一些初步线索查。日久他，也蒙冤屈，一路掌握所，却忙不下半年。让业绩给他们的家送去开钱生意。你到这边了，松江县军跟着行，积极拢不起心，初步杀到了单位的。初趟初步冷落天干了，团结起来，外地绝控用数，松江的查话行。
3: 开不少有，
0: 让教中的创作跑道，日本的出版人路了，但是写的，出版起这些东西，人家怕的，给他们松江的，跟着差都可着呢。客人大不了去，从我们唐县站外用完，你觉得没的，松江话的交流有些。从他们的概念，张三姐姐，八点多前从我们中西地部呢，过去几天。
3: 关键他那人了，他做了重大这个，例如看他打了几个样呗，例如他看他，如果你这个电信上头忙个，如果这个就忙个对那个药单，群众给你这上头你这单，肯定给贴了，他看他，啊，涨着，但你这个贴打了样呗。
0: 多钱算中西地不呢？出门全用大钱的，那样学习的。今天出门到堂，日月那么通话嘛噻。
5: 出个托面堂，可留个军队讲，都是菜林土地。看意思上，村里做冷面送到去，俺说，你那德个干就对了，德个干你个是肯定的，你得做你看个出不有大点子呗？呀，你个是农民的哈，大大的做他顶上头的，门牛下乡了，嗯，顶上了做各的干子的，做啊各的干子的，当年那个青黄送到没去，起码讲的。
0: 등을 토. 단대 블럽 체지도 요에 도진촌이 땡아 미심 교급을 금유유. 제동급지 제주협계로내서 도진촌의 대주 균투디 야자 십주장 충도치. 내도 주주로 내가 치수디 깜바시. 各地对 多金水提阳通话堂 出题不怎么样 通就没 多金所谓穷过你 所谓车中北不堂 年过的去可能是修筑银北看 三年提给能不起天线桥堂 多金所的 初步杀掉开的 三月门的修车些 充满于度念于 色信给我提 三万度出心老的 错开学了堂 干不就不也不是
1: 多前所干部，我所同个八段了。各地对地牛蛙塘、前白龙洞、七里鱼。
2: 看意思是呢，今年个大干大啊，村里干部修过了，俺最近原来也大干大，昨天那个卷土不接，天冷时个，女女把大干大看是吧？嗯，好了哈，人家给刚来请我的，你做忙给他不见的，身边不是叫哪几个先生老给听得起？
0: 八段起。
3: 做干部修建塘、南卷塘、三部新建院坝，具体来说，初级的松江区具体项目，空格项目呢，名叫多级查的呢。除了出个账嘛，军电也不点开前进，八段铁路塘东，这里你修起来土院坝，古时不是这种，若可以不行。第二年，你国际坑里修筑塘，桥中这边呢，桥北，打不拉西。
0: 区别在还像个塘不远近，特多多钱错，种种意。
1: 你全国你大概的多少个全国呢？你那么的，你这里的你那讲的嘛要不就不。
0: 拍图，张北国空了松江七九年，张北塘初级种七百，来个做那两根一。多钱算全国开建是100元呢？这个除了塘，就算长嘛，铁杆了，错个街头面塘。
1: 你叫我他们是不是有不是？
0: 修个多少层的？你个自己，一个人家下层的，你得去，也来不及办。你帮你那个拆迁，你对帮你那拆迁个不得。他中间这个中间拆迁，他这层的你们下不？现在你个俺这其中你得去那个准备的，其中全部送到门把。修个电不穷喂，把这螺丝掉了去。我讲，过去是不是拆迁结束？
1: 看个唐山区为出山套，肯定有不同意。看过了，拢是垃圾国际路线的，因为你这拢是垃圾的个是，有那拢是当。人不讲话就是，你对香港都是个是，香港我们的都是些，都是些。你都原来嘛，从我们了嘛，过来就天天给也给全国也来过来就就个去对他呢，你看别的你想啊，天天过来人也主动去过去就。
0: 你按照常州路是过来就是嘛，啊，乡县，市，人都得个是通有过来，通话卡就卡是新移民的路是过来就通接上。沙雕张不堂，村级干部了松江下去，培养局中的初步任务的人员卡把年轻些岁月不堂，人卡初步初步问题，推到堂，念了批别纪念局，推进了初步入住，两区接头机遇。 张部堂出没了，明山南区有车，控制车途使用额的八塘、宁通国际院坝的，这月托他们前辈车途大连路的院坝马赛，推到都江西苏德七街，他们是第二季初步的平原七路东头坝马赛，沙雕人员首当地人，现在即送将我库斯米的云南云图念头。 根据说，上个月龙珠会因被超目总图。
4: 特殊军队呢，全部预备完毕。
1: 你过去看你去哪，去了得不远。出关的怎么用钱？八段去来罗村，张三有钱给我钱。我看到当年的村里，他们不是村里顶人在多哎。没地，我没地方待着。
4: 那就
1: 捡起来。啊，你看，啊，他长得比较多，
4: 村里可比。
1: 그리도잖아.
0: 총고로 장자 체반이 경린토 옆에 최례왕탕 저와유 차소로 충중태다 추당조원의 매주도 켜대 풍소 태반아 남식 내가 첨보로 교기 여봐 뇌매 싸워 태대 빠듄기 체배 내가니 괜히 경린토 미쿠르콩 중전의 주지 지답식 빠듄탄의 로츠 괜히 장마를 죽지 추고원디 응아르시 장마차 여부지 Tiringi tsokoro ledu, njuk jira kaya yinjia. Badunki ngarsi, tsongwa ki zadanla samlu dongsi yu. Nyedong ju zhulu, dochen so gamba nesung. Badun tan chungmi tsui ngaji para somtu, tsongwa ki kekamba tona chenpo chogi yu. Khonzor tiongmung samdun shik yobani, dochen so ngardun shi tang zantang chuka topo chaati. Sokden yu tucho nyamdu tsowe namba tiyi.
1: 로시아는 또
0: 산에디게 총미 칭아 옹옥입송웨 제주의 저덥식이 도리기 차와티 고접직탄 저와르 지루축공수 짬유브시 제주의 저덥디 제발디 허수기 지루축교로 땡과 톱니 옹옥입라 도제 튠진자디 크양베 방충수 교류
1: 돈이 뛰기 그지 샤워하는 게 다가 몇 달에 그지 기대 상기 좀 되게 먹이기 이 당시 봐 지금 그 시에 있는 게 가래 손도 찍는 게 다 알아 이 기사 또 돈이 나가도 되게 간다 지문이 하는가 간다 저기로 뭐 두 손도 찍잖아 니는 자사 좀 봐 그러니 특별히 이를 다 간다 저 특히는 이는 게 니가 저기 다 간다 간수 봐 모자니 내가 두두다니
0: 타자 빠듄탄 총미츠 로다르 두리키 차와제디 잔디 규견총 제베 도첸소로 기캄기 숭체직 되유 대기캄 냠첸 동주주 땡고 오토바마세 도첸소 마온바르 순수 계주로 고주바시장이 건제 로탄 다와 뒤티 초탄 초라 등송 제바규 추공디 당신 장화시 총화마세 대외 니호르 기캄기 대자로 송종 투비부지 벌럽처지기 총의수 지라왔나 추월대내 초신비 속대인타 데라크여부타 송교배 초신추 낭예야 대만이도 세례응요 민만니 도젠총주 당민속자기 송교바시기 니동주로 당민속자 송교배 레가라 가신치월대 공그릉이원주를 채바규 당민속자기 송교바를 교류여부지 튜티네스 도진총주 쇼바르 남이아미터 메베 송교마시 망토친유
2: 디진여주 주시 사자고 님 중중 지난 뒤 되서기 사자는 다 중주 지나나 다 뉴지포 유미다 야 중주 지나노 고테 장고 넘지 그러 딱다 대유미 양 잠깐 용로 친유미
0: 근거샤로의 초배사도로 장아진배 체로 침바타 도진 소가라 중주께나 코로웨 뒤상 셔티 중주께나 조티 Sibar to zai mi som do ne nga don ye me simbe sa do tsoka tang damrar do ki yue jing. Kola kyun ne sa dor tsoken ki za chi chung chung ri jik bu te ye. Loren dawa jubar, chung chung chama chang da ne dikar pun ne gop si do ki yue bu jing. Te yang ming ma lo dar tui dir sim zhe che sa che ki yue.
2: Tā nāṁ chū nī nī nī rē tē nī rā rā māṅ chē chūng chū jī nā nī kē nī nī tē tē. Sā shē tā nī nī tūng kā nī āntā tūng kā nī yū bā tā yā lō tō dū sā sūn tā nī nē mā nī ngū kī tā nī chē rū tsār chō tā nī chē yū nā nī chē rū chī dū jī bō. Tā nī chē mē chū nī chē shō rī yū mī sūn chū shī tā shō bā chā kā lū yū tā nī chē lū. Hā nā kāng shī lī mī nū. Hā tā shī ndā sā chā lū tā yū pī rī yī nā tā khā shī tā.
0: ngar gyun dar chena dikhar ma thar ya chung chung gena sibjul ha yong gi yeb tha chung chung te zu gyun tu da wa chung ni ben da de tu rim be sin lo jo su ng ge ge wa ra pun tu gi yu wen jan ti ri chung chung gena gi kha ta ti tu gyun ji chu zhe ji gyang sin gi me de er de mi mar ne su mi ti wa chu ru yu kong de sib ce lin si ti ji ma ti da wan de yin ba xi
2: ngang da sun da du ta ha chi ke ba phi yin ne ᱛᱟᱞᱟ ᱠᱷᱟᱱ ᱡᱮᱜᱮ ᱭᱮᱞᱟ ᱭᱟ ᱪᱤᱱᱢᱮ ᱱᱤᱱᱟ ᱢᱟ ᱪᱤᱱ ᱪᱤᱱ ᱛᱟᱱ ᱛᱩᱥᱮᱢ ᱭᱟᱱ ᱛᱟᱞᱟ ᱱᱤᱨᱩ ᱛᱤᱠᱟ ᱛᱮᱡᱚ ᱥᱩᱱᱫᱚ ᱥᱩᱱᱫᱟ ᱟᱱᱫᱟ ᱛᱟ ᱱᱚᱜᱮ ᱜᱮ ᱪᱤᱱᱫᱚ ᱪᱩᱠᱡᱤ ᱫᱚ ᱱᱚᱡᱮ ᱵᱚᱞᱟ ᱛᱟ ᱢᱟᱝᱡᱮ ᱛᱚᱱᱮ ᱥᱩᱱᱫᱚ ᱱᱤ ᱨᱮᱵᱩᱨ ᱪᱮᱡᱚ ᱥᱩᱱᱫᱟ ᱱᱤᱡᱮ ᱥᱩᱱᱫᱚ ᱱᱤᱡᱮ ᱯᱚ ᱢᱮᱱᱟᱥᱟᱢ ᱱᱤᱡᱮ ᱛᱟ ᱱᱮ ᱥᱩᱱᱫᱚ ᱠᱮᱱ ᱱᱤᱡᱮ ᱭᱚ ᱢᱮᱱᱟᱥᱟᱢ ᱱᱤᱡᱮ ᱥᱤᱢᱡᱮ ᱥᱩᱱᱫᱚ ᱵᱟᱥᱤ
0: ᱛᱚ ᱥᱤᱯ ᱥᱤᱯ ᱫᱮ ᱪᱮᱵᱟ ᱜᱩ
2: 明白了，冲冲给那现代你也买不起。爹爹，空铁松去查瓦去。空个金土老呢，娘娘陪松草被爸爸了，若把钱落去。嗯，俺那还走不？俺那弄点。多些走，俺那收一把。多些在。那天热了呀，我接了冲冲给那打了钱的。
0: 남준이 씨 좀 주도 십주 주는 데 여비. 아디시 예라 달칭데 시도시레멘 데 흔제 치나서 만 심자바. 아 딘데 심다 시시몸 다 찍네. 고란 정수 응글로 우던 테 마마마 조업던 난가코 장라칭. 테 니니 버도 좀 마장 조업 좀 마 두옴. 민마르키 바바 충디네. 도첸 총아수 초와게와탕. 로주잖아. 로다 충주 제나 파르츠로 푸르용와 메돈 럭진토비. 巴贝娘娘的爹呢，连脚讲，明马儿去偷袭，三头没不是。明马儿去原来先呢，对于这个冲冲给那，对军好的铺路喂，退出来把他东大姐给退出去。冲冲给那卢布图破断抗议南娘的，心在提，从我的小白土下趟找我了，你别小白爬土，切没不是。小白明马儿去，唐多卡塞内最偷个切不疼。
2: 龙我们古松别偷过了点呢，很多东西有。他冲出去那，他那个碰到古巴的街边人了，他那个就是送着啥子那种偏钱送着对不对？这天呢，今朝西北的，外边人提人来，这里边偏钱嘛，他送着，中年人做那些动漫动的哈，比啥呢做些送着了哈，今年都会忙些做送着钱。看
0: 个罗马偷过钱吧的行呢？
3: 他正在我手机边的经营不通，冲冲给那忙起哇，普鲁新月呗，天天云天的那最新明白，提准没。况且冲冲给那云吞周围就进了二十七个，
2: 那不关键用
3: 呢，况且同内三月不是。阿明妈喂，
2: 哦，
3: 俺就要去哟。
2: 他那弄的，这是两个什么？存的，存的哈。
3: 嗯，可是他，送教期间。

0: Logic part de la tu tu tu tu tu tu
1: tu
0: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tu logic na lo che ta ren ge ma logic che cha na yungur be se yong da yungur e ta na de bu ti ge de bu sur jor ba de logic na la che bu ne si ge
1: ya bu sim bo yor
0: ma jung sim bo yor e yung ma re zo che shu da re logic na lo re sa di na ka re se na lu ze ze dan che bo le bo ma ze ka re se chuo go le dian ji ani xia da wang zha dun zu da ju bo dun zu le ti che ji ge bu bu dan ji ani chogo le den che tine amji su su amo che je ta bu bu dang si re ba wo de le de je ani ko lai la su chi hor
2: jin ne chen ne amji che ge da che amji che ge da che che ni ne chen ji zi da che chi ge ba ani che ge di ni chen ne ng an zu da che di pen nyu gi tan dang an zu di ge gam gi dun da gap che an di ne ng an zu pen nyu an de dun zu sa do sa mi do dun zu da ya an di ngwe ne she bin di pen nyu di be kan ne ma sa ba da an de gi ri mu din de chi ri sha an di an zu 이 지지디 체비에는 응아주 변류기 다 청색기 숙소로 봐 숙다야 안티네 응아랑주 다 탄드 카이가 소로 봐 청색기 규제디 근데 지금도 지금도 다야 다 규제디 장 응아주 디네 키나조 야우지 장투 부채 키나조 야우지 신비니 아니 규제디 응아랑주 다 탄드 진부쇼야 다 탄드 변류마 뭐 사용야 도주간 그거 아니 원고 야우십지 시토리
0: 안디 체변은 아주 변형원에서 로체블 립드가라 로 넙주 죽줄 립드가라 징범하고 모두바 쪽박고 모두바 변의 마 돈에 순라 남주드는 규면 투도 규링 분 나야 변의 난가 로 십중업줄로나 안데 망보 여랑아 규면 내기 규면야 벼제 되는 수 짠 대비소로 야 규면 양스 나야 투도 간 칼스나 만신스로 대신 나서 차오르바 고강 창래기 대조르바 누수 그냥 누슈 그냥으로 아니 그 매지 되지 자연이 요 말에 대투 전수 가르스나 보고 뒤도 가라 야고 라스 치규래
1: 다 드린 게 있어 야 보고 아마 카지게 근데 지도 알아 롱고 놈줄이야 보기도 가 다 대야야 된제 전에 게라 야고 요르베 소보 근데 전에 느껴를 심해줘
0: 다 뒤에 되지 시에 망보 요래 아주 고마이나 신조 가라 망보 요래 빌린 차상 알아서서 뭐 예실 지단 보고 간가 다와 캐시기 캐다 로직 캐디 망보 요래 그래 대다이나 긴사이나 가르스나 샥주신인 되어봐 범매자 아마자 여러봐 도저히네 티 나와네 자와네 용구 말해 가르스나 롱고라 샥주치 나와 당번나 드네 룸줄 부코베는 제 용구 말해 다디 가르스나 변네디가 마치 키어봐 아 뭐 슈주 여러봐 티 계속 부근이부 듣고도 가는 뇌배이나 수업 배쇼 줄이 수업 쇼년들이 망부여 있잖아 이날에 별이 이날에 들이 다 수수 기념 줄봐 뜻뜻 수차가요래 다 이날 체력이 심주 체제 가서나 보고 가서 근처 스케비나 보고 겜바다 보고 쉼배 받아라 로스미 샤베이나 딱다 주고 있습니다 즉 보조 가는 침을 봐 어 즉 게임을 봐 즉 샤오쇼 주도 가는 즉 보조 가는 돈이 서서 딱다르시 주래 근데 안에 소본 거는 신의 소프트 인심 쏠 주래 대신 아주 쓰여 로직 나라로 야 라스치 치르 주래 라스치 디네 양기베이네 야 라스치 두래 인심이 지 라스치의 고급지다 보고 체대로 엄마 뒤에 고급다 또

0: 주도 강가 되는 양어래라.
1: 네스게 길라다 한 드링 캐스 차샤면다 보고 망체 지금 얘는 양아 창스 개고 매송에 망부도 와다 창스 켜는 개고 매송에 망부도 다 이내래야 쇼쇼디 바 로스 좀 섭든 섭게스 리드스 마 아야 창스 개제 보기기 근데 제임나 길라다 소보야 누구 컨테스 주나
0: 로딩에서 나가 저 배명원에 세베이나 다 아가 저 부코야기 되게 됨는 런스 쓰르바
1: 네스
0: 아다 벽에 있는데 스티스 소스로 봐.
1: 땡
0: 아주 소소 아메 코퍼 내용도 케어래. 타고 아주 님도 야 살롱 용어로 봐. 로지 론니 로숨 숨스 조어로 봐. 로저 숨 지실립도 가나 안에 다 잘립도 가나 거의 지금 야고 체거래. 야고 차다 이나 들은 거 못 야 들어 니네 살롱 용어도 와. 살롱 용어 있나 지당치는 론니 슈 쨍아 내니 슈 쩌고 봐라. 아니 데스엔트도 진짜 디스 거래. 두두 보고 코비 있나 아니 보고 뷰즈 야가 아마 소소 가르스나 아니 에
1: 소보야가
0: 소보야가 부코릴라 아 딘데나자 가르소래 간조 샨다딘데 빙파 개개 되는 빙파 증스가 봐 니체디
1: 내다 연교
0: 오 내다 연교도 조 묘르마 차예 딘데 조지 가르스나 부고 왕부 견젠티 아 묘르 주도가 아 로충은 뛰가라네 묘도가 로체르 심베이나 아니 디 녀가티 덥코르체 주도가 아 믹스에서 체나 타지 뒤는 레베기 당시 종합 증승에 아 로숨주 수항의 옌다이나 아니 숨계기 미숨계 나라 직술로 통도가 로숨주 수항의 총에는 책도네 직술로 통도가 따라 책도네 직출고 주나 녀가티 춘주르 봐 숨계네 직출고 주나 아니 녀가티 체버 봐 아니 로숨주 수항의 옌다디 계속 보고 집에 있는 보고왕부 존재 차이에 내가 책줘야 보고도 갈라 나도 진짜 통해다 보고 뒤 가고 지혜다 도주 강강 내가 뒤 토르토 토르기 아니 약속처럼 로니슈 쟁하는 니 쓰고 아니 보고 코베나 약속했어
2: 내가 소소 나래 보고 친구 유나 치대 힘이 냐베는 간절이나 걔나 내진데
0: 땅 안주 팀사 초안나라 아니 치다 심이다 이제 수혜니라 탈수 체벌을 봐 다 이나 키다 심이다 된데 보고 하고 걸어 이날에 아니야 코베 줄이 이날에 코차제 나라 보고 춘추냐 여 된데 이 배이나 아니 가르스나 키다 심이체 아니 죽으리 랑게가 하나 부춘주죠 디 부디 나라 공 개개 되면 공신 충스리 아 공신 충 다 디디 가르스나 진짜 단체나가 좀 민남 균도네 밑에 제주소로 시행 공신 충스로 통제 권유열에 다 비로소 개랑은 예수나 팀원을 고배 소리치나 당 아주 소포디 테르바카 두슈 제베요나 나자테 고 렌국 차주레 다티 근데 고르서 랑강 아주 키다 시민 라고 창도 고베니 거레 랑강 아주 샤지 마스 두가 고베니 거레 다 아메 고베는데 저거 말 부코죠키 아메 고베이나 가르시스나 부고 춘주치 아마치 어 아마다 도주가 소부쩌나라 겐과자 도주가 소부쩌나라 시그르바 다 디체데 고베이메나 아니 부디 공에 소르도 코베나라 땅 마샤샤이나 아니 아메 코베나라 부고요나 아니 마시에메네 친제 부고마 쇼바다 부고 왕부 견전 차바다 부고 철라 조인데도 와 아니 계시 부고 거에 체시 요베 있나 약속주는 수주민도라
3: 걔라 가시 나라 부고 저야나 나라 카비 나라 제수 지난 드그르베
0: 그래서 딘데스살아 당아주 캉바나라 제수 체베 있나 캉바나라 아니 까부 주에다 천도 땅에 돈주 나라 제주절아 자천스니 도와 되겠는 김나 어 아니 디 아주 부고로 누게 아디 자초스데 모터사베 나라래도 어 딘네베이나 아니 보왕부전진 쇼에 기닝가 쳔부도 어 약초 춤베이나 아니 보코야 70딘번에 숨 보디디도 로직 나라라 강바 제수 맞네 야도
1: 그래서 스모닝게 난줄리 챙기 미규 조티나 닝게 초 디탄기 균시 강만 규자 체네 키 넘버 닌다르시 류디심기 용아 체규티힌 今天到这么大一年嘞，特地俺这里在那人家陪伴，特地那收音。
0: 特地。
1: 前年俺这里在一年收咱们他个收音，俺那从集美里在那人家借用，听见收点结果。
4: 今年个来在地了呀，绿军、草军、棉花的设备、林种、多的铁棒、设备的老旧人大。

0: 추구 때문에 방수업의 급 예수 망장 대표보다 추구 방가를 명장 내고 추수나 도난다 추창물 직도 체면에 색진 명장 사와다 창무탄 카세리 사미중 류미에게 장자 도난다 평교 양양 제거 샘감 퇴류 요마 제거보다 나장 내버리 챙경 체면중
1: 대북을 남사지 피나 초조 체가 신사보다 남사 오면 대부주구리 세가르스나 아니 오면데 데르주도 아무데 차마든 바 차축축 집에 마셔르기 보거데 마 년거데 마 차치 아디네 가르스나 아맹원에서 사감주
2: 토르충제 그 메스엔 변자 친구 직 렘규가 총간 아 토르충제 그를 즈거 메스엔 변자라 토난 시그 타만 테미쇼라 메 피주 시미쇼 니 Soktar Jualan Tha, Dianjia Tuyengui Shibzhen Nesara Yinjo Chegwishin. Tizi Megyun Chungzi, Kanjim Lengbu Dada Tha, Mezuan Dabdun Gyangcha. Tizin, Seyungu Yile Tuyengmide Nijiwo, Yang Tawa Tha, Yungyuru, Kurim Debu Jeyikwonde, Kanjim Tha, Rangyub Chegw. Sum, Mezuan Jigwe Tha, Soktar Jigse Jogsara Yinjo Chegwishin. Tizi Megyun Chungzi, Yang Tawa Tha, 这些啤酒鞋的店长给送用鞋子。

0: 최상은이게 기랑 차로 나로 쇼가 요비.
1: 주장하라게 나가봐 깊죠. 내주니 하고죠. 딱제 시디. 나주 나주 정기나 도중장이 초보치 없이죠. 리우피 국민 개진시샤. 최신 뭐라 여삼시샤. 드디어 나주 배드 콘주 자주를 떠송 제피. 방당이 진시총 나주 콘주 규제 도중 초보디 맵소 삼시. 섬유래 대입식라. 다만한 그 밖에 등기디나 리우핑시샤. 국내 매우 차사 거지 대신 매우 차수 장부시에나 예핑키 토프도
0: 계시 최진 랑쇼르 틴테히는 매우군주 미치기 체마시 재산 기란기에 독재칸을 주와 나로시다 예비이 도제니 디게르 용치 니마 최진자니 도뉴니 중두괴 따고 승비
1: 용아 디낭담호 니 람사주부터 채쇼
0: 토제다
2: 토제나
3: 러프왕 렉치 유배
4: 아, 주랑골라
3: 되다 되다
4: 류화용구 최주 규제 내 삼단지 대유
3: 내 더럭이에서 삼단비유 照샤게 류화용 쿠바치메 싱그메트 성비 그 류화용 체도 미세뉴두 군이저와디 지르당치마리
4: 러스 지능의 도스네 照샤를 지세지가 신고

0: 그란소 야부세티시 세브셔티야 범디 워싱드괴
1: 그란수 범디 다자바싱유
0: 범디 라군데 수이셀라링유
2: 오티라 녀셰비는 응응더스테르베
0: 뭐디 요마시 이내랑게 코니카지 코든 셰비노 메즈카지를 맞지 리베 삼타쇼
2: 응더스테난다 나게 숨게
0: 나 거제 짐호 녀라시오 게세랑게 메즈 신신도 배사시 마셰비나 메즈 셰르심시 하고 소에
2: 용슈레 니지고
0: 나 자신 되면 호 도샤 류하윤다 부제培育 분지판 더도저와 여러베
2: 여마시 코춘춘의 여엄부리
0: 결안수기에 짐랑미다 건주구 미세 딘제 신루베 삐리 마리 유핑고시다 도샤 산쇼말다
2: 로딘 십주베라 류핑 운의 미약체 마시 무지소 경중 요새 치부여 얼다 가당구 라베쇼 가리 내치기 무여탄도 도수모 제구이
3: 도수모 제구이세 류핑계 도수교와 상계 그제신조
2: 류핑계 류하용가 저와를 띠인지 나다과 무랑섭시에 렉시가 된기 더니 다원이바 너가 남탄을 밀린가 주사 무랑가 토무지 말레시아는 로용부지 무랑을 락다치여리시 니에 가리나 삼지 카가 락다디 카치비 허지 빼라 나는 쉬부시에죠 독세리샤 接了你刘海勇的血笔刘海勇给今天起刚做的模特他人入大数以你刘平给成长能行被他拆解的刘海勇给莫塞亚的我那无度特色强特别没啥人让给南大的祖国亲笔刘平独自经营你的名字对啊
4: 明的对啊，塞不拆嘛说，撇清近视的，
3: 最近是多少？
4: 一百元。
3: 进入，让个最近把的用啊，不知道，要紧的。

0: 대대다. 야호도 아주 대샤랑 그 거르코야 되고요.
1: 그거죠. 계속 안 가발리스.
0: 아니 전에 대샤 어디 근처도 와.
1: 난다비 자. 의사야 레랍선사. 나 리스익스도 와.
0: 어지 장난 없어도 봐. 딜의 选수로 채는 실시 다가 정도도.
1: 실수야 가려리. 장부 야분이 시. 강과 제모시기. 다음에 뭐래. 너는 그게. 기사세대 다르바. 야 가서가.
0: 넘겨 다오지.
1: 어, 그 핑퐁 강고사. 헤, 클래스아.
0: 요, 헤.
1: 헤, 강사. 계란 가르치니나.
2: 제다라. 예, 던다지. 계란 끓이셔야 휴.
1: 레스.
2: 휴다.
1: 레스, 레스. 된다 가시.
2: 계란 후. 지게를 혈비.
1: 시.
2: 근데 심시.
1: 라디 치자 가시가.
2: 자,睡吧。真的。花露中马下。你的这次没。真的了。那你都问你。西街的周华生弟周兴平都。你要拿去哪的。 真的了。那从今以后。为了普渡大厂。西街了,有个没进来解释下。你得很这说明,兴平都。 그러게 잘 오신 나한테 그러게
3: 보리

0: 욕두게 도시 네 세대 세요 세니 건다 라데쇼 예 저거지 거 지세요 용아 됐다라 네 계란 희시 된다 주비시로 계란아 도지리 부슈기 용아 용아 도지나 칼리비아 미디 총격이 이사 미르 폭도 단사 페루 이사 나야 티니 세다사 니세니디 쇼슬레비
1: 카리 총격이 그래서 어떻게 되네 꼭서 신이 뿐이리 내줄 하사 페루 지식이오리
0: 꽉사사니 젠트사기 키엘링가 니도 말해보세
1: 꽉사사니 그뿐 부디에비기나 니가 싶어요리 이내 콘서사니 무이라 레라부요다 만수 무이 도로치교리
2: 나주 십주칸기 셈바카치기 냠지다세 제지 류화용기 레네세세 교수진배 제배 훈세르세 주기 도마 연시 도수들과 다제 지도 류화용라 연시 도수들께 수동 가시기 마가도 연시 도수들께 구슈 도수 수고시 구슈 도수디 조글로 당야다 나자 소야를 비추던 것이 제자 인구 톱시라시 연시 도수들께 디린 섬의 여사 디르드 만에 몽구 주주도 것이 로세 콩라 팀게 디르드 바 몽구 배신 콩라 수동 주 여시 Laksa yao mea zang. Dagba, dertzu dungu yoshi. Dirgu lezu dungu yina. Yang a samzwa ligzi da, jie zin su jigu yoshi. Lodi gena la. Tungu xibi mi zang. Kunshu xibi mi zang le. Manga yoshi. Liuhua yungi ki sung le dinshi. Jimge dirgu dungu yedi ge. Jimlu su yo maashi.
3: Liuhua yungi mingui lenji parche si yor be.
2: Takshi. Nani wasi barga jina la. Mi chu zhaxi yo shi. Nian zhi li gong ge xin zhi qie li zhen dun zhou yu du. Liu hua yong ge dun chu yo ma shi. Zhao sha ge. Dier zu na ge mi xie bi yin na. Dier da ge. Gyung gu gom chi sum zhi go ar sa. Yin ni dier da ge liu hua yong la. Mui chi dong zha ye yo ar sa.
0: Hey. Kamsa kishya. Yapida. Shida. Kira karchiga. Mami, sesabi. Tundadi, rishungso. Kishya, nga sahazungi shisongsa. Jindasuke yawashi. Jide tultimta. Nye kira ngui taslimashi. Nye chobdi, legda shinyashi. Kira-la, ngotri-seo. Yong-a. A-si. Di A-si-si. Kira-ni-su-si. Kira-ni-su-si.

0: 안돼도 교수님도 와 지다라 키랑 시에 대치를 내년 성장 내년 다 대학 오시면 좀 이나 가봐요 그래 도스나 도스는 내년 좀 가봐 싶지 님 성공 능수를 깨로 쓰럽쇼
1: 现在去让他休息主管的年初会做不上场能答应吗지 계속 많이 봐. 일 시작이다. 계속 학회가 격주 시작하시다. 얘기를 해줘. 나를 좀 더 약해. 더 말이.
0: 디제르와. 시다 시도면은 물 하마리 게 리어버로. 잡아. 돌 대변하시. 나다 요 말이. 얘 담상 고지 쇼시.
1: 머리. 롤레 등 하시다. 레그 매도 잡아주. 생규라 더기.
0: 캐요 말이 캐랑 퓨처 먹을래 겁도 성장 린하 캐요 말이 님이 이날 캐요
1: 야주
2: 小翠 上映的
0: 그래 체브라 얘 다 그럽 고니 멋진 주디 뜻이 다시야 냠냠해 봐 저다 룹트 오르베 장래 염려 유배 아, 교, 지난주 십주분 깨동슈.
1: 어글라, 굴러만 한다. 나, 계급생 수배 십주분이, 로주 내가 염려 유, 계란 내던 가르치네, 나 손다. 네 계란라, 루이 수배 리해시겹쇼, 개세 탁주 못해 위나, 네 공름 수시, 계란 돈다디 주부채쇼, 명 두 개라.
0: 장래들의 세비나. 다른 칼이 그래. 말을 와지 단유. 그런 십주 관계 검치게 수제우유.
1: 제육 딘빌 대피나. 증막에 딘기 재매외 관치게디. 계속 계란기 침도 균어 이나. 나도 침시 로시. 계속 계란라 침게 계란 교히나. 나도 십주 관계 탁수 삼자 되지. 제육 셈바 수도 치료 역시.
0: 야주세. 가래. 파유 수유 제샤 녀르베.
1: 계란게 녀튼달 코노티스. 나도 무궁 없다 조셔라. 균을 딘습 체제. 규도를 계란 레프리 딩상한 주 침대 텐데 차도 최대 주지 레톤 비백하시 계란 또 뛰어나시 아주 침시 주셔
0: 재능의 중대 고대이
2: 다리 달로게 야우첩송아 주디 제각배 내 주디 제제듀 샘넬퍼 대유 공대 제배 맞제 주도 진예 롱시배 가라 더더 고비 용구시 문의 야우도
0: 달로게 슈자르 내린 집에 규림나 십주 선배래 되 티다 제자 망속에 십주 변을 이제 칠친요. 예. 감자지 주라팡라. 키랑게.
2: 예 라라. 제르베 감지
1: 라. 카리나.
2: 장보브 실치제. 슈고남 결승비.
3: 천천. 라람사 레그 탁주 시시. 너니 선이 상 튼저. 원원티 리 우나 디시.
4: 레스.
5: 주전라 기랑가 왕원로 부신뢰부 컨제스킨죠
3: 부진샤제 십체총기다 종코바 휘미 녜제다 최바제토바
5: 최바라 띵우네즈베
4: 주전샤라 기랑게 최바가 제스나바 몽저송다
3: 당부디 모랑효게 부진기게 담부시게비 이부디 로송코 녜풍산 총기 종간이 콘스토디 뒤주군들르시 발레군이 캬베 나와도
4: 一年过年也真不是困，很多人要这些。年前呢，青菜边韭菜根要买啥，抢救了看皮呢，土罗女儿给，女不有事嘛是？今年咱们莫个也可以呢。一年海南林间打广东广西超前不要人，现在呢，明白福建的意思了也可以呢。出山那个谈到，和福建的也有个送过门对不对？让过了。
3: 让过不是下，福建给一把卡罗人，福建米奇罗两下住我是吧？问问给出外的年去不是东西。
4: 也听闻黄舍了，只在去读。也，让给伯母黄万书给，让大家用读，还得去用多是了不得。大伯老婆干不起用的事情，
3: 老婆干不啦？的福建给有说是，对面托引进生是，俺就不想呢。开心么啥？福建给了点买吧，七老来个用品呢。大伯，老婆干不起用是呗？我能引进，怕人家找是呗？
4: 嗯嗯，那路多。
3: 前三年前呢，我让爹爹福建给。 客家迷茫些，总成了有谁？
4: 出战下来，给咱的这头那差了啊！

0: chim chim ki yake su gu yo shi ra ge tan do chim lu le yi ji yu bie shi wa yu
1: wei a yong a yong a nya lam san kala su cho a kin nan gyo se da nya jo la lo yung gi gyo te da tong bi yin na nga kip chu ma ri
0: yong a jang am jang ma cha ngni le kha ba ang cha shi da shi wo zhe wa jie wo
2: 자기 가방 잡지다 니람 사친 줘. 그다 교수 교다. 교다 제 교수 교다. 그제도 리화용고로 가야 되고 그림 내고 낙제 제대로 주기 적진 않소. 그 대비시고 가와 임신기리.
3: 喂，特西和巴天姐，刘海勇马团吧，我做下护士啊。
2: 是的，我做刘海勇的体育员，打手他。刘海勇给叔叔、舅舅陪住单位住过，年前给蓝山护士。今天 A B 三那个，快来是你个哩，
3: 我你们都给刘海勇送到。
2: 嗯，我哩，就这份了。刘海勇成名了，江都细菌是给。
3: 江都细菌。 하토네 남의 배 김요인 쪽

0: 제가 주장 팔라. 얘 걔랑 키큐 진데 인제 챙겨디. 걔랑 소소 직전나베.
1: 나 동주 지위베. 아. 얘 잘라서 당리지야 뉴바. 잘래 껴메다.
0: 말이 말이. 얘 진짜 생미. 얘네 걔랑 세다. 진짜 세나. 제대로 단 통 말이.
1: 가리나.
0: 던더 그림지 용차샤. 헤.
1: 쟤는 가서 마셔야 가리나. 야. 마대지 직조지다. 이다.
0: 아. 야.
1: 마대지 직조지다 하지. 뒤뒤 잡으시야 항아래다 지인다. 여자 쇠줘.

0: 야쇼. 어제 류화용 퇴모스웨.
1: 니베트 중태유. 고 퇴배시고. 그와 유민 이그리.
0: 퇴주 잡으시오. 다호마던 주인. 왜? 동원이에 여말다. 나라니 자도네 규주를 제제도.
1: 라. 탄토니에 여말벨.
0: 대사교.
2: 세서.
3: 다른 안수 니엘라 류차윤게 초가수도 제배 주시시기. 교실이 팀조를 치러요리. 이내 방다간라 도보카시도. 제2상마 지나서 표유. 광차 가르유네 송로나.
4: 前年年了小, 교시디자외내수상매킹여시, 이내십제내수러 니엘니에대, 我最小. 다르자와기베치두닝키, 랑총지지레고르카바조제, 정쿠키지지갈러, 폼부동교도러샤, DNA닥제치부규, 시비밀러장위스히. 지디첸베닥제치제, 덕휴민러, 장위기산더, 刘彩云인부댕키샤. 刘彩云닥바나르니다시, 사장참부맵체. 제자刘彩云게, 미세에게삼루코샤. 지세지도 더 유명한 류차유게 장외세부 남

0: 记得了，你去让我支持我。空年少了的，空给他的生意去，家子那转手里，去别存的，干没拿过一送给。
1: 감사. 이란 굴레스스. 마저 그두 텐트 후래. 가족의 요청에 약효파.
0: 이란 내 쇠디 중부용 아시아주. 랄 하브리. 그두 텐트리. 이내 당다 니마다 정미도와 터송 당부시라도 가스가로 무게 다다 소구이. 세상주 송부 쇠디.
1: 무게 요마시. 니에 당도 지주제히.
0: 嘿嘿嘿嘿嘿，你也准备去打了，有多不全部都是的，我那为了逃过命多。嘿嘿，
1: 我爹讲俺爹没说过，为了啥子说？
0: 嘿，爹都能打要嘛的，那是光辉去了，不是？
1: 感谢马里，你也接我。

0: 기다 라. 네, 잘 나왔어요. 최아이. 마피제 흘러져 쇼다.
1: 아제. 즈마사. 랄갈레스스. 야구도 라다 좁지 타주이.
0: 도제 나마지. 디녜 체얼비.
1: 되다. 니제 디녜 심수입대 싱미토. 라가식 대제 소로시다. 마겐아 님부 레센데기.
0: 낭다 먹어. 제다나. 니 지랑을 쉬고. 나 레센데 가부시라유. 계속 그거 브라비나. 나의 쇼기.
1: 제제 원디리.
0: 됐어. 지다라. 네 계란 샤워 남자다. 땜탕 모양 배 민디 쇼이.
1: 야수. 나 간고 두 투에 쇼고. 나 제가 효나. 경쾌한 땀 효.
0: 계란 원에 라자스 니즈를 샤. 정다이다.
1: 정다이다.
0: 아, 마 주제 쳐다.

0: 주랑 와라 꼴레 가서 김사치 손사 딘데 소마시 리오한요 소주스네 벼셔야디 레모 아유 디에스 인베튼 다 소마시 나주 터시 당제 리오한요 예니 화바 거위메 신고기 오시 렌차가 년초보다 저와나로 전에 후르베
1: 아 진수가지 점삽시
0: 진수가지 표베 등도 자그자야 더 없을 때기 마세 리오하 용게 나탄도 렌차리 유바 신수이
1: 러스 전대 슈죠
0: 탄다 도유 이 점을 리오하요 렌차 종기를 흡대베 도보 첨부도 견도 종기 주거지 주장 이베 원이 예데 렌차 종기기 유무소 깨리기 리오하 용 심무도베 슈고 나 옌도 로메
2: 주거 주장 봉아치 슈리 예 라고동바 규도 유비 다리 예 류하유 지수 제제 겐돌 지도비 이치 대부유

0: Yo. Lin.
1: Wei. Wei.
2: Wei. 陈大成这手速。
1: 这里了,就这么火。 莫拉斯尼,大大随意。
2: 这下。
1: 这里了。 年为拉玛迪,可都是谁。
2: 孙尼只有。
1: 喂,这里了。 多斯尼尼,莫拉迪瑞巴尔, 天然的鬼秀。
2: 谁骂着我,谢谢。
1: 喂,这里了。 喂。
0: 跟着就说,孙尼新手呗。
3: 卡巴达达贝德拉斯。 패싱로세드제 전부 사업 지휘라
0: 디제 나가라 가르치 하실래 겸어소
3: 머신의 용어는 땡키마 손대 집단의 유 땡키스 더더 랜샹을 대샤
0: 喂 고바 지요
3: 레스
0: 喂,
2: 他在河巴囊对地进入了。
0: Listen。这大汉这手速。这里了，徒弟们呐，莫拉子尼，当大水杀。勇啊！这里了，年未拉玛迪可都是谁？嘎达。国内进入。这大汉这手速。这里了，徒弟们呐，莫拉子尼，当大水杀。国达。
1: 기라니가 신주에 단다 카바린베이네 류하용게 기치에 모소 이네 카바나 고베게디 니에 도스터드 지즈가 벽에 잡도 어리 주라팔라 기랑게 류하용 카바키지 수구나쥐 비겔리사 지즈가 못게 도르송키베 렌샹가 사브스테다
0: 从接到了这次干部用心马戏马赛这次干部马会解读接着刘华勇连枪给抢手指挥拿了可不得有事你那抢手指挥干什么事我是切皮呢干来请不消息让得对的某些抢手指挥干什么事因为给的连枪掌柜干有事掌柜相会了某些哪在都不有事的你可不得不要马戏 也掌柜干给什么干别说过过几年破土马戏一年农民的牛郎大姐要是接上爱钱了过点点农民主会的可得要是农民主会的某些请到土不要马戏一年牛郎大姐也别马在疼多地狱了给郎姐也脏绝对团队姐退下了偏道要是给郎大牛郎这次的三十四岁的来面多接上爱钱了刘华勇第一回合得要是第一句龙王是前面的
1: 你们你能追了过点点你个事十九看看你是不是安踏不我那名字送不上去啊每个搭档新开了给我出去我那瞧不瞧
0: 你要是对我答应俺们这事过心都是那些消息过心都比那俺可拉当归的
1: 用啊
0: 叫我连长给准备完了连接去啊快点我去去了
1: Let's

0: 계서 지들의 공기 독재 긴지기 귀시시 계수
1: 양자지 계수라
0: 지 스전에 연두로 독재 오베 귀시시시샤
1: 녀신세라 나주 연두 총기기 상외 독재 총자 머신 욕진 체부균네 코저 파라 동기 대비 저와 여사 최진기 독재 귀시다 저와 매적 성기
0: 저와 유시시 귀시디 계사라 견조시 자신수 혼수 차와치베 하시 직체나 다른 중화 입성기
1: 자신수 혼수 인지 통화치 있으나
0: 용아
2: 야쇼
3: 주장사라 대사
2: 대사스 에 따따마대 부카르도
3: 따따마대 부카레
4: 어 따따마대 블라
3: 하고 뭐죠
2: 키라니 신도 대지 뒤다 리정하이게 허칭스님이 셰샤 우장게레 허칭스님이 셰샤 도량게 셰미도 허칭스님이 수이나
3: 리정하이게 허러시 이게 도호주진 지비
2: 동세긴 지 교신하니 대응구에 가리이나
4: 며칠나 님도 다가스 비인기리 포모디 리정하이 가로지 체자 스트라나 님도 주야 규대지 봐
2: 도팅도괴
3: 팅기 도거 루칭에 알아주
2: 도티 더도 리정하이기 가로지 동세기 치시니기 코미 이시시베
3: 팅제 인시시 이내 규시 익자 가라 허신 도팅에 임비에 타제샤 제사 리정하이다 우장 도량호수 솜 지들의 공기 침조 이기 가는 템부시 이내 허신 님은 주시 주배 지혜라 루프시
2: 님은 주시 주시 루프시스 기라니 친진 허신기 겹주신다 추시다
3: 레스
4: 레스 주인다

0: 고마워.
1: 나 오토 탑세시 그냥 시바 부케슈.
2: 롤람 출로게 키시.
0: 타야비도 제장아 로유키.
3: 드그리. 라타다 고마요.
0: 예산에 그냥 구쇼.
3: 용아. 라타가 구시. 녜람 산수 녜단쇼.
0: 됐어.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세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버 수치 요구용 당구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농민 대탄로 송접치

0: 俺最大的脸色的有你看这些的啊罗马我的这个来也不是我去过切的呗俺最能力基本上要切的嘛的呗啊你过最少既然给卡苏米你过最少俺留下用了谢谢你嘿马达来来接你 예희라로 쇼티죠. 니는 미 나도 역시 나로.
1: 장관님도 주의를 보시오지. 예랑 예 부채가 쓰기. 로디옵시시. 장부 예 차오지. 예랑 등미 나도 역채죠.
0: 도지나.
1: 허진로 소짐시오지. 철도키 예동자디.
2: 俺最喜不就看做那些，土菜、曲奇、糖水奇啊，切血的些，哪个多？喜不就不着了，俺婆没记了，哪个多是？对俺也没这些。
1: 对俺已经过去了，你这韭菜淘不进这，也用喜不就来过那里扭扭的，也炸着。

0: 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王倩是谁？
1: 나게 돈지.
0: 야, 개벌 수스도. 아마라 쉬다. 뭐라? 틈틱겐지. 자자 부분 안에 틈틱해서 도스다디 개벌 잡시오시. 마세 들러 지금 가자. 아마라 해다단 없이.
1: 생겨가 견고 차장 통고 요 맛이 쓰기
0: 위해. 매매. 진짜 쓰기매.
1: 나 제니니치.
0: 喂, 주리.
2: 아, 지부주, 나이.
3: 예심나, 잠시비 용구위배 선나시도.
0: 같이 했어.
2: 왕이미, 따야 림파제브리.
3: 주리 홍라게, 오늘 나 집에 겜니, 왕이미 시에 당가 단주니.
2: 나 정기나 차트체가 따아유.
0: 딘제다, 제아유. 딘게 차사회 된다, 균도 따아유.
3: 균도 마다는 약수리. 이내 녀석 나 돈도 로마 대야르스도 주리홍라 탄도 총기 나 태브리 나이 레로 라리야 심나 기지 셰이 어리 집주 라게 미신 달마 쉐라
0: 용아 로티시 녜 수실 셰마요 제나도 용아요
1: 샤 메랑게 란 카스도
0: 케스그미도
1: 아 상가라스 제 카바나 칼시메 니 창무 고주
2: 니 구동시나 깜고 주니 차루
0: 나니 게브시 주리 베메리 너니 구동시나 깜고 흔저스 규시
1: 창구시에나 니랑 시오 주시시 니상바 주린 홍게 샤메란 제빈의
2: 약 오늘이 샤메란 제부 제빈 안저 차비로가기 세부 제부 용제 총기나 되가 차과 주디 비사르리
1: 주시시 让给周林红了夏美兰接不接死吹过去对的
4: 阿妈
0: 夏美兰你这来了吗你也过去吗送阿妈让给托马丢下卡里呢
1: 过去吗送哎请你也让笑你妈阿兰最创家亲居的创要卡住没吧到我这里用不满过杀头的没人给阿卡地兰姐查到给车中杀的做不年前我等你创家了创
2: 全的名度见过可些去摸到面吧？
1: 有不可这骚嘞，可这骚嘞！
0: 啊，这阿妈啥的，每次查到从家走来上学时，阿拉就故意从家走，每次查到从家走，下卡卡他吃嗦嗦是吧？
1: 下卡卡他吃嗦嗦赢得起，哼，俺记不住么久呢，没来闹记不起得怎么去？生意让周林红的接不接得了？但要是都是记不起女的，
3: 趁你死你的呢天炸大去不是啥天炸大去不是
1: 可巴里斯
5: 哦速度到
1: 一名之下琳达琳达姐

0: 돈도 톰 되지. 깡부지다 추추샤.
1: 다 치부차샤. 이민코소 영이 가르치기 위나.
0: 주린 홍락에 라는 로 대비치 슬럽송. 라슴 제치야 가르도.
1: 로디야 여러 배.

0: 저 뭐라니 가로 입심 희나 마게 묘식 말 삼죠
1: 말이 잔데 이제 치고야 요마디 장구시에나 장성기 배차비
2: 어 이제 치고 되면나 제마 천주 모두 왕이민의 자 묘식을 배 그거
1: 지리 치고 되고
2: 이미 겨울이 이멍을 야주를 피
0: 야주
1: 어 오야 다 계란수 졸려 차비지 난 저 로중인다
0: 클라스에 제주
1: 문예체는 클라스에 제대 예의 난 내 주딘 제 차 차비지 난 저 대대 신민도 난 저 주인 다 줘
2: 예 룸마 차 오고 고소 티비지
3: 对了，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吗？你先不着啥，你不去

0: 지
1: 오지 간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쇼디 네 팀바 가려도 와 기기 좀아 땅아랑스 개버자 토가저디 우천기
1: 빠라암라 키나니 라게 니메 워기 치우단자와 하장게 제부도 뒤지니 진한테웨 레기지니라 나를 철도 학도자웨 파마니나주 제르키나니게 고술로 정다나 세줄로 토나나 초주 뇽토브나 뒤도도면가로 고술로 딱제나다 뒤주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마 약슈디

0: ho. Ga zo xie ha du.
1: Baba, xiang yi long la ma du.
0: Wo men de long qie de ma qi, ge qian bu ting zhe yi hu bei.
1: A zi ge xie bu yu guo xiao.
0: Jian de li yi meng si ni bu men tie duo di, ken zhe de. Ran ge ro ma bei.
1: Ma li baba.
0: Ma li sa xie. Ba wei chang mo yu niu yu zang, ma xie bei nei yo ma li. Ran ge ga ro me na, ro bu ting zhe qi ru bei.
1: 배징아 로버친도 있어 히리 봐봐 363대 당마시 창부시에는 지딘디 털을 턴다만 붙이 만주 삼수 시에리 약효시
0: 대주대이나 니디 날 탱지니 된자 나롭스게 하체 봐봐라 로테시오 심쇼아 지루이그 지딘 랑게 삼수 시에블레 시다가 체 요리라 지루이그 미에 랑게 삼수 시에블레 뉴스 체 요리 주동자야 안 저기 오마르다
2: 啊,打打嘞。兩個進步,陳志飛了,娘牛有嘞。老舅忙死了。爹住地呢,你給這些不過中嘞。爸爸,你也等到了,去到馬線的要不都給。小弟,啊,什麼?從該輸啊,我去等到下個週月。哦,永啊。
1: 對的,回來。對的。你還沒吃起? 긴 관다스히 냐메 시그다 기셰단티 아직하자
3: 레드 신도메나 용아 미스 옵션 조지다 사부터는 네 메뉴 체조
1: 드리 라게 장체킹 희자 야메 장게 원조시다
4: 제부조 라 아메 칭메레 베님데 냐무네 삼다비 먼저 총존나네 참부지 큰미도 그때 저거래 야메 제부조 라게 원조시다
1: nga chamaji kyeon chamaji sima da nyeo jeo che sa shi
3: ka gu de de kan zhe zhe a chong zu zhu ri dang bu le ka gu yo de
4: ma zu chong zu ne zu ke ran ge kin sa zhe ba si da ne zu qian ma dian na chuo duo la jia zhu wo ri hua zhu da ju jiao cai ne da de xi jin lai ge ha qi ma cha ba di wo ri ta ma de ge gian guo da wang bu ju jie de xia liang mie bu qian mi du ngai ju bu da ju mu mie bi yin na ne shi yan ni me dou chong jin da la jia qi yo ri zang zhi qia tuan da di chang mie qie tu ri
5: 你那年个前头的这些子，场面前头没多。前头没有卡车啊，前头没有素要的。可这些我嘞，咱这两个的，谈到俺这种子那参选的，王不开日。一年王不开给铺王一鸣谈的结账月子，明日几日？前子，爸爸，啷个吃下去用过了呗？明彩，明彩嘞，听我打几步马是吧？明彩个前头有呢，王不开给登个马是吧？是吧？
1: 屯多数要的，刘大刀。刘大刀用哪里？刘大刀到王一鸣，这我没办法吃下呢，差不要嘛是。让他们知道的，大刀杀俺的，从也不要的。你那枪没去接，装住那了锅里几个待遇呢？差不要的呗，差不要嘛是，是吧？对，我说起的，波斯拉基，你这差不的，看这的。
4: 当然这些，米祖。
5: 啥子现代了，出生创业的我哩，从原来的这些里边，
1: 很多我给他想想要的，差不要的呗啊，问着去的。嘿嘿嘿嘿，你这个写的有呢，主人来给咱给三的差不多。
4: 记不住，让三的这块被我这里，主人难给阿家啦，俺最重最我这个讲不消是吧？让给主人拿个三的，前面给家两个钱等子预备，当然了。主人啦。
5: 看啷个啊，完全轻松噻，对不起，看你没事。阿些啦，完全切皮。看啷，公路行嘛是吧？
6: 哼，这次不啥样考虑了的。主人上头一年长，水上头一年，看他差不有别说，年年才我嘛对不起，完全切皮，行不到鸟子那个里。
5: 让老对不起，俺做厂门的个，让俺敲了那个月。
6: 俺今天早上在农民都，王不开了，现在哪年是几个？

0: 알아도도 야로다 루다시
1: 더도 주게
0: 도비
2: 꽃이다 홍장요
0: 루다 루다시 루다
1: 야 어제 상태에서
0: 장암 잘하시
1: 주지라 아나니 카티자야기 탑시시다 나도
2: 꽃이다
0: 깨겸네
2: 심도
1: 힐레니에 꽃이 가지고 키라 도울 대비유네 안내서 대비큐님도
0: 깨겸
1: 막 꽃이 가지고 인
0: 이불에 레겹시
2: 홍장요
0: 깨겸시
2: 꽃이다 아지
1: 용구유
2: 꽃이다
1: 용구유 용구유 아지야 아지 아지야 레소 주지라 아지야 레소 아지야 레소 아지야 레스체
2: 수랑가 아지야래 수랑가 아지야 제누래 看你也不用
0: 是的，红肠油和八百吧。
1: 阿姐，阿姐，咱给这些大了，主人红了，表妹主人拿了，看了啥个样子？爹还说阿姐，你要吃这些，咱给别过去换油买的。过了公家也不接客车啊。你要光打去拿了用过的三九，咱给苏克的水啊，说满别的个哟。红肠油，马头上，红肠油，咱马头上。永贵月，永贵月，小妹，侬中国人喜欢用呗？
2: 侬中国人喜欢，侬中国人喜欢，你还弄多，侬俺国人喜欢，你还弄多，让谁来？你还弄多小嫂，让谁来？你还弄多小嫂，让谁来？你还弄多小嫂，让谁来？你还弄多小嫂，让谁来？你还弄多小嫂，让谁来？你还弄多小嫂，让谁来？你还弄多小嫂，让谁来？你还弄多小嫂，让谁来？你还弄多小嫂，让谁来？你还弄多小嫂，让谁来？你还弄多小嫂，让谁来？你还弄多小嫂，让谁来？你还弄多小嫂，让谁来？你还弄多小嫂，让谁来？你还弄多小嫂，让谁来？你还弄多小嫂，让谁来？你还弄多小嫂，让谁来？你还弄多小嫂，让谁来？你还弄多小嫂，让谁来？你还弄多小嫂，让谁来？你还弄多小嫂，让谁来？你还弄多小嫂，让谁来？你
0: ཁེ ལེན པེ ན ཁེ ཆེ ཆོ རེ ཁེ མ ལེན པེ ན ལམ སང ཅུཤ
2: ཁ ཁོག སམ དོ ཐ ཁོང ཆང ཡོ ར སི ཁ ཁོང ཆི དོ ཁ རེ ང ཅུ དེ དེ ན ར ལ ནེ གེ དོ གེ ར ལ ནེ གེ གེ སམ ན ང ཅུ ཐང དེ རང ཆི ཆོ
0: ཉེ ལེ ཁ ཤིན ད ཆེ དོ གེ ཨ ཁ ལ སེ བ དེ དེ ཆི རེ དོ གེ
2: ཆི རེ དོ ཆི རེ དོ ཆེ ཁ རེ དོ བཅེ སེ ཅེ ཅུག མི དོ གེ ར ཐོ དོ ཁ རེ ཆི ཅི ཡོ ཨ
0: 是的呀，对的吼，对的，嗯，吃那个呢，多久给我们休息人不舒服是吧？哦，我那天来查的话，大脚是老久，长这些天大地，我让吃过些久的。卡总是，我一年都没休息，让没皮呢，你最近这好着呗？他的年味的些呢，托马都被迷的，让人。哎，让团队没。这些。
3: Rang pyo rong jo ne tiki da.
4: Ya ya ya. Ti jo ma sha, ti jo ma sha.
3: Ti jo ma sha.

0: 수리 아, 다 그러라고. 왜, 수인 봐.
1: 응, 왜, 정인.
0: 아지, 황시오메. 승엽이야, 가르도. 추적 관례도 더 넣고 봐야겠지. 아니, 니 저 쉽지 개비. 라인이 같이 했어.
1: 왜, 정인이랑 게 쉬다. 俺最难个老红，我那下面难个哪里跌个着呗？
0: 啊，这然一呢，得这七个嘛些，朱学士个朱仁红可呢，他我创作奥运栏杆那里，年龄生命都怪，他这我那结真些样嘛这。
1: 听这实话，朱学士个登记俺最老红的创作奥运栏杆卡拉斯有速度，接了个你大家知道，唐山点没得过，结真些个。
0: 没信的，赵世炎个怕么你？哦，夏美兰给替他第一个月了不？
2: 夏美兰给看最老红，没人拿了，年就马去。
0: 让三木懂的，换做来接不是不？来个独家店的亲马去。我那人三木可就没就马东，叫子女。
1: 阿姐，你那俺尼库米多肯定吃过来。
0: 阿姐，老红厅里面呢，让尼库米多哎，大钱呢叫三阿舅。
2: 行的。
1: 嗯，阿弟，肯定别亏的。从头创明意思，各自对了偏头我们多。

0: 지 다야 가르제브레 타그라보 맞지 황쇼메 야 가르제소
1: 어 디오 마치르 데유 어 디미 캉베나 레샤
0: 디미 캉베나 레윤 나가바게비야 가르도
2: 예펜 개토 말이 고자자야 그 준다 나메바
0: 라홍자야 유
1: 디오 라홍총조 어윤량 갈데샤 딘데 야고 아유
0: 지 사자닝 부리 모차야 가르도 아 타그라보 야멘 딘데시 도라 녜나 주녜 하쇼
1: 어어 용아

0: 청도 가르쳐냐 이나
1: 장자 친애 그 돈다디 인기 말봐
0: 인기 말이 어
1: 쟤는 왕부카에 조고 돈 가리이나
0: 돈도 왕이민 시다 깨다소아
2: 맞지 대대 대도 돈다시 아제 마담 가리이나 혼자 아 제만 줘 흥
1: 미수란 깨단도 유기 말이 소소 시위 인도도 마치시
2: 大大劝你爹妈说，王一鸣立住就为了委托了。俺刘大到位，前几年不怂恿了他，老洪是你爹，有大名望了，当年让着些，两个这些年要着办啊。俺爹妈当不起，俺知道王不该那个着的，俺是那永嘉才差不着。俺爹妈当不起呢，想与爹当过了吧？我个人对俺爹当，从初对俺爹妈当不起，对这辈子都没，我自己买不上去。对俺妹那是小妹妹打着吧。
3: 让女婿，他都我过意思个钱呢，你龙田他去。
2: 呀，让伢子龙开店呀多，是我独家，光追求肯定是大个嘞。唐涛，做不用记了的，简笔了，陆总记云，俺做创作，两段的信息哪个撇吧？各自用意。啊，对，是。朱莉，
3: 赶紧的这小马些，从头穷就急，做个咱们，娘是开门。
2: 其他啥马些，我这肯这起，俺做创作配不起呢。
3: 有人的这期，你把都给你，我这了，先做七个月吧，全部七个月。行不啦？做不起了的，赶忙送过去。没去谈经验，牛人修不消马累是些呗。一年天天跟团打的，我呢，更加吃不赢。康医生的对你个性我呢，先呢，对俺做精神到床单的，日子来团结，三月我给送到去了。 王一鸣，真多人把电力全部的来了不就嘛事？但想不了，加真大，他就真多人，现在给个浪费呢。俺做床单的人来团，最多床头做工贴了，电器规备的留不通过人。前场床单呢，同还将全部拿呢。请俺床做兄弟其他单间，王一鸣的见面真多了，心就去了送给。你来团的要住不就去多，请俺借用了。

0: 마타레 징업주 조직 과레 송기 아네 아 망고든지 망고이네 녀도는 투바 담이 뭐수나 강보송 랑고송 비나 댄데 덩그리 김씨 동약 레어체나 용구마르다 라삼르스도다 제마 상유 니디 쳐오르 봐 데레 응유고리 라고 부샤도에 니디 쳐오르 봐 데레 응유고리 마세 王一鸣立住从把下下呢藏么搞不用个是铁西旁边从这立住么从不一呢目的给出了下不了吧主人让给下巴里用这买不起没多热的你也上不得这次等个月怕多么虚比呢出撒苦嘛是铁西你谈到马上马下不起解嘛王一鸣接着去你也不用下比呢可这巧了大道你也行给 让给你这些什么想有些东西一让身边把这些那虫子住着你们这个前面说然后他的你也存在的前面主人让我那没生活起来下你给这些那三不歇的他的我都不起来的得了穷病呢那你先歇一会儿得了没穷病呢我打你去看了端过去呢我才说这个大道你也歇一会儿
1: 要是想我这<笑>

0: 黄秀梅，永年哪记着的？哎呀，我是大罗西的。
1: 咋的？还来大罗桥了？
0: 朱学士给干了永年是啥？
1: 啊，朱学士干了多哎。
0: 啊，
1: 儿子，听咱这男个朱学士没是没穷是多的嘞，没干他才穷啊。可这多，我们的人这么多哎。
0: 咱给他牛要的，
1: 你也可对当不嘞？
0: 他是王一鸣那个叔叔的。哦，牛几几年是米多个？
1: 啊嘞，人家俺铺里多，铺里多都有大山的吧？
0: 哦哦哦，第四个。
1: 果然哎。
0: 哦，这人家俺也会是大热气的。
1: 俺看他对俺吃的。
0: 啊，这可能就吃就是，南山羊肉的。喂，俺来姑的，今天今天吃完给你来个月南山羊肉。
1: 哦哦，
0: 对啊对啊。
1: 明天天气啊。
0: 走走，
1: 哈哥哥。
0: 朱学士。朱学士，
2: 哦，
0: 让起来，呀，
2: 让杨伯，格来看是吧？杨明呢？杨小，你是多少斤？
0: 俺爹妹来个月，就是明大贵的，呀。
2: 嗯，所以夸过去。
0: 爹。
2: 啊，阿来，爹。마리도스구다
0: 하리
2: 나텐더니르기시구야히
0: 가르쿠가링가큐
2: 영아
0: 마리잔링가큐
2: 네지지지지나링가쪼히아지
0: 도스링가큐다
2: 어
3: 大舅这腿没着，喂，卡巴马林皮，卡林松，
4: 知道了。
3: 哦，哦，对对对，谢拉去念边，
4: 阿哥，阿哥，干什么事啊？
3: 那是，那是等你，
4: 阿哥的。多咱们查一下。
3: 叫我，叫我阿家了，可把西也不打。
4: 的，所以回来。
3: 秀没了，接不打。
4: 阿来，悠悠。
0: 可把都蹲点着呗。
1: 喂。
4: 阿家，别啥事，我忍不住去跟腿。
0: 可就是。
1: 移民间俺就拿个老红，忍不住去跟腿死的。
0: 啊。超过我卡起雨，伢是个啥的？叫那姑娘一百明白？
2: 一姑娘一，
0: 嘿，让的姑娘一百。
2: 妈的，的让了多少你？
0: 呀，俺懂没？妈的，让卡着姑娘一百。
2: 嘿，嘿，让左右的，伢三三天的前些天雨，哦的。
0: 谈的什么嘛货呢？修个股。
2: 呀呀呀，俺来过的。你到时先随便说些事，别急，一宿打，一宿打这玩意儿，一宿三千里，好的，弟，卡啥啊？好的，你这边一宿打个小的，嘿呀，小的打几个小的，对的，好的，你先别说些事，我对不起你，你这边现在的是对的，干的，日子到，一宿去，你有心的噻，我的对不起。再来看，根据新的账，对了，谢谢你来看啥？嘿，对的，你也会提动啊？
0: 超哥，全部归的。妈的，让姑娘明白明白，姑娘没注意。
2: 嘿，哈哈哈！啊，你心里真是哦，你阿妹，你是几个意思啊？
0: 现在阿妈怀孕，看着姑娘的。
2: 你阿妈，阿妈谈的，这个有贵，阿妈处理是呢，辛苦你。
0: 钱就是卡巴给的。
1: 我，他们找通牛多。
0: 朱学士这下，喂，朱学士。
2: 阿妈，快来说。
0: 俺牛多没多，主人红了，忍不住求跟腿下，让牛晓得。
2: 快来，主人红了，忍不住求跟腿下哎，差不多了都。
0: 지지자 대녀 좀 마시다.
2: 용아, 녀시스. 왕치, 지마사. 저리 홍라, 짐주시기 퇴샤. 뉴키고 퇴무도. 나 다가 저휘.
0: 왜? 고지 면면배.
2: 자게 기다. 녀나 고이스네 제쇼.
0: 제. 미딩 캔자스도. 녀면 맨저. 돌론이 다 차고 싶어야.
2: 어, 클린다. 엄실아, 괜찮게는 동아.
5: 나다 연 말이 덥자 너무 내 차트들이.
2: 어, 알레.
3: 엄실아, 쟤는 과 고유 커야 가지.
5: 나는 이 로바 연 말게. 과도 덥잔 체리. 그긴 데리. 나다 연 말이 내는 가죠.
2: 알레, 레스. 엄실아, 터치나.
3: 터치나.
2: 야, 그거 얘기.
3: 얘기해서 디나 누유.
2: 알레, 그거 대도스다.
3: 요.
0: 아지.
2: 야.
0: 그제도 라고.
2: 아자. 계란이 요배. 아, 네, 미린 같이.
0: 용아, 용아. 네, 라님도 용아.
2: 용아.
0: 어. 라낭다면도 와.
3: 아, 낭다면도.
0: 만데 시비지 시에죠. 라

생군도 디귀지 낭도 매진 슈쇼로에 랑고르타 로규 바바 망다 지리데 메쇼르겐라 딱제 지금 먹제 시로 도바쇼 메쇼는 북카베 카라 디글람에 게네 랑고르카카 규시라 슈조르 치모 숨테 워나 규시 근데 솔로 유타

0: 第二年多年时了到西北在国年级成功确实送不了年娃了上海重庆民航局的第一个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 하장 세부 챙기고요.
1: 예, 뭐 전에 주지 채비. 미치다 주지 주도 야미도. 처음엔 아초 팀추. 난 주치 때 그비 뭐저 팀추 칼로 용서 마교 용치. 소소 뭐저 소유스.
0: 면서로 갈리베 강교 매디 쇠도 부충. 급디레 베디 남릉규 인베 할래 항상베 아자 황라기 급디 내다 발린치. 버시 난기 뭐저 예바티 단년 딩년 대 매베 등어수 작동 마구마도 강야하 매베 주시당 수입 강라 유미 통규매 대네 응아라 매쇼르웨 랑고티기 유형의 대네 아자 황라기 뭐저 대등려야 매 치균포베 지휴 통규여 인시 제수 지휴 전배 딱제 차르웨 아자 황라기 라리야 바티랑 버시 난에 통와라 상위 지리 때문에 낙양 차유 바타 응아라 지리 대비 뭐저티 코르고 배디 되유 바타 저제 토베와 코르고 쉬운네 단년 대매 바시
2: 저진기님도 다르베당의 팀종의 변종조준지 렌제 공감사 다다렌제의 세이시마디니 팀로균식을 진시 로니 공기 매침부디이나 아자 황라기 모자 지그리당시 마랑테베 심도 제거바 찍을 경균커섭지도 전혀시라 중샤 어나 매침부디 영이 근제에서 쇼바이나 제유선배 딱제지도 매균디 로그 박박이 록제지다
0: 这话越不写下。农民给不起来通话了，天天讨论，确实你当，咱们个主业用了，每次节目时，南瓜出笼，康沙土月坑，阿家黄老吉吉中，每把的三天树下月边，每人玩了，每节昆明吉中打你玩家了，每军给你运进电给一个托克巴了，每军什么天呢？几个托，老手给老手你们安西伯了，老手没银币，老给爸爸写了，每把月银不是。 大家安慰，洗擦不切不来。罗桂爸爸提托，老少李老在土木泥月不来，接了老少没一不是。因为啊，美军的天天七八没一不是。老在先天的个别的，老少个妹妹，俺心八卦定家的月边，萝卜多老在提，南瑞军长老别忘记，八个七八当，他过去我在七里说了，他的美军的天天七八一。美军的就这里，天天美军去，罗桂爸爸古塘刚过去，没事说话。 罗桂爸爸捐钱提了，他们美军穷呢，中西马多他没把他，爸爸提大部小李银币，年岁他子可别讲，太多马普内代表，天下小李各地的面前目的，其他的兄弟书记给新的名度是，小李一什么呢？军事没得我写出我的，当然是呢，没把握罗桂爸爸提了。

0: 신의 트레토스 니 키라스키 과용 니
1: 미크 땅은 되지 오래
0: 땅 아예 탭시 세스 다이너 띵과과게 로봇 질문도
1: 어제 예반 라장구 여러분 라게 탭시 스탄다
2: 탄탄 안쓰
0: 예 가르치스 교육시에다
2: 안쓰 칼라 약세스에 天天 추상단도
3: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니바도 주토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기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협지교고 카기보이바 대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취 묘호용구 토낭치바 서동부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대탕민비애주람토르와 신비애키르수야바 지조기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디 레드바 인치 닌다 니바투 데탕 딱제 치고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고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장저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장저 균형 치바 존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밤 로게고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젬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마치고 탁바투 겐군 추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 겨구 랑을 국송라 쇼겹구 랑셴니가 편라 디탕 용토